길이를 조정해가며 연주합니다. 무산향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궁중정제 무산향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평시조 인생을인데요. 우리 시조는 시조시를 5박과 8박으로 엮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은 588, 588박, 종장은 585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평시조를

이어서 노랫말을 보겠습니다. 초장,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중장,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종장, 두어라 꿈 같은 인생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끝에 석자 어이리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를 일러 정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전통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20세기 전반기 어느 이 가곡과 시조에 비할 때 가사체의 비교적 긴 사설을 노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가객들에 의해 전승된 노래인데요. 오늘 들으실 백구사는 19세기에 가집인 육당본 청구영원에 그 노랫말이 수록돼 있고요. 아양금보라고 하는 악보에는 그 선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런 노랫말로 보면 왕에게 내침을 당한 주인공이 백구가 날아다니는 바닷가로 내려와 살고 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있다는 그 선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오오.

낼 수 있는 악기고요. 필이 역시 호흡을 계속 넣는 동안에는 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문고나 가야금과 비교한다면 두 악기는 악기를 뜯거나 튕기는 순간에만 소리가 나는 상황과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두 악기가 산조를 함께 연주할 때 다른 음색의 그 조화, 마치 같은 숨을 쉬고 있는 듯 음악이 들리고요. 그 조화가 산조를 함께 연주할 때 다른 음색의 그 조화, 마치 같은 숨을 쉬고 있는 듯 음악이 들리고요. 그 조화가 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고 이리 앉아 설리 울째 대행찬 하고 양고 1초 2초 3초 헐째 나발은 홍행 홍행 상조를 어디 가니 독조를 어디 가니 상조도 켜고 나온다 마두병방 좌구나 졸 상조를 옹이하여 걸음

훌쩍 훌쩍 들고 나오네. 동엽소발당도 아니 초장구름 소리가 귀에 흘러들려거나 이에 밤자예요.

0: 치고.
1: 나도 나도 저에게도 그 여자한테요 그 뭐고고고고 감미온 지온디 도련님 기가 막혀. 아. 천하에 못 먹을 술이로다. 합판주는 먹으려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두었으므로 이 술이 이별주가

0: 쓰고
1: 삼배로를 자신 후호 대모색경을 내어주며 아나 춘향아 신표 받으라 장부금 맑은 마음 거울빛과

춘향이 치환 한짝 퍼서 애수 도려 인김 치환 마도 옥관일매는 요새 소룡이라 수첩부 굳은 마음 치환빛과 같사오니 이토예등 무더고둔들이 별을 가했으리까 깊이 깊이 갈마두고 날뿐드그시 두고

0: 작지 않고 아. 어쩌려고
1: 아,
0: 어서 이러건든지 어서 제복으로 그대로 아. 가자 아.
1: 제.
2: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오리정 이별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은 1972년부터 7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의 완창 발표회를 하신 분인데요. 여성 명창으로는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을 하신 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을 역임하셨고요. 동초제 판소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부친이 국악을 좋아하셨는데요. 동초 김현수 명창과 부친이 지인이라서 김현수에게 자신의 딸을 가르쳐달라 부탁한 것이 계기가 돼서 오정숙은 동초제 전승의 핵심 인물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주민요 오돌독이 골랐습니다.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이 함께합니다.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탄신일을 가톨릭 교회 신자들과 함께 마음 모아 봉축합니다.

첫 곡으로 강은일의 해금 연주 초수대엽 듣고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교 신자이신 분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걸 축하하면서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고 또 불자가 아닌 분들은 연휴이니까요. 또 그 깊은

하윤주의 풀잎을 담기 위하여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는 사찰이 있기 마련이죠.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수행자들의 공간에 들어서면 종교와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국보와 보물, 또 역사가 담긴 건축까지 느낄 수 있으니 더욱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문득 찾은 사찰에서 을에 지나쳤던 것들의 의미

0: 강문 이렇게 있으면 금강 역사가 있어요.
1: 네.
0: 또 금강 역사는 왜 여기 와 있지? 예. 네. 절에 물 절을 지키는 뭐 신장이다 그러는데 사천왕이 또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왜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아. 설치를 했나?
1: 네.
0: 근데 이런 게 다 궁금했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책으로 전부 정리한 거예요.
1: 예, 예. 네. 자, 아, 그 얘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사찰이 복합 공간이다.
0: 네.
1: 그리고 한국의 불교 문화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네. 우리만 갖고 있었던 전통 무속 신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융합 네. 융섭이 되었다.
0: 그렇죠.
1: 그것이 이제 사찰이라는 한국적인 공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0: 네.
1: 그래서
0: 공존하고 있어요.
1: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머니도 그렇죠. 있다. 네. 이 말씀인 네. 거네요.
0: 네.
1: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는데 네. 뭐 꼭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0: 네.
1: 그 많은 사람들이

0: 우수한 민화가 있는데 왜 이걸 연구하고 쓰는 사람이 없냐고 글을 남겨놨어요.
1: 네.
0: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1: 아, 그래서 직접 하셨군요.
0: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랑이 민화를 모으고, 네, 이러면서 하노의 미술이라는 책도 쓰시고, 민화를 갖다가 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1: 네.
0: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까치호랑이나 민화들을 갖고 이미 해외 전시를 다 다니셨어요.
1: 네.
0: 언젠가는 이게 틀림없이 뜰 거다, 이렇게
1: 네.
0: 생각하셨는데,
1: 예.
0: 결국 캐대헌으로 떴죠.
1: 네, 그러네요. 오, 정말이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은 보고 이제 스승님이시니까 그
0: 네.
1: 작업 과정을 쭉 보셨을 거고
0: 그렇죠.
1: 그 영향이 어떻게 이 사찰 문화까지 이어지게 된
0: 네.
1: 걸까요?
0: 그러면서 이제
1: 선생님에게까지.
0: 10년을 제가 모셨어요. 83년부터 뭐 행사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거뭐 항상 이제 보조 역할로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제 모셨는데, 그러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호기뽀뽀는 어떻게 매겨진 거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알게 되고, 차츰차츰 눈이 떠지고 10년쯤 되니까 눈이 열렸어요.
1: 네.
0: 너무 재밌어요.

0: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예요.
1: 네, 네.
0: 그러면 사찰에 많이 갈 수밖에 없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예. 사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권의 이제 시리즈가 나온 거고
1: 네.
0: 결국 이제 다 박사님 스승님의, 영향이고 공부하고 네. 된 것도 박사님 영향이죠.
1: 네. 네. 저희도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벗어나서 좀 개안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이게 먼저 전통 사찰의 기본적인 구조를 선생님께서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 사찰에 가면 그 주차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찰을 진입하는 가장 첫 문 그 문을 떠올리면 이렇게 지붕을 얹은 기둥이 있고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해요. 양쪽에 뭐 굉장히 뭐 나무로 된 기둥이기도 하고 돌로 된 기둥일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예, 예.
1: 그것을 지나서 이제 한참 올라가야 이제 정각에 그렇죠. 보이는. 근데 그 처음 그 문이 일주문이라고
0: 일주문이요.
1: 맞습니까? 네, 이 문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0: 그러니까 일주문은 이제 기둥이 하나인 게 아니고
1: 예.
0: 기둥이 일렬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두 개가 서든 네 개가 서든 일렬로 서 있다.

0: 일주문은 이제 기둥이 하나인 게 아니고
1: 예.
0: 기둥이 일렬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두 개가 서든 네 개가 서든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일주문이라 그러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얹은 구조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이제 현판이 달려 있죠. 문패처럼
1: 네네.
0: 무슨 무슨 산, 무슨 무슨 절
1: 네.
0: 이렇게 무슨 무슨 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문패 역할을 하는데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경계점이다.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
1: 적인 형체를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당연히 사천왕이라는 것은 뭐 악귀를 물리치고 보호한다, 수호한다 네. 뭐 이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화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당연히 있죠.
1: 어떤 걸까요?
0: 무관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원래 인도에서의 사천왕은 어디나 이제 그런 일주문들이 이제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일주문을 지나면 있었던가요? 그 우리
0: 간다라 지역을 거치면서 그 이제 무관복장으로 바뀌어요.
1: 네.
0: 거기는 서역 36개국이라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있어요.
1: 아.
0: 예, 무관이 아니고 평상복 이제 그 사방의 신이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이쪽 중앙아시아 쪽 간다라 지역을 거치면서 그 이제 무관복장으로 바뀌어요.
1: 네.
0: 거기는 서역 36개국이라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분집돼 있어서 맨날 다퉜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완전히 다른 풍토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무장으로 바뀐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중국에 갈 때도 역시 무장으로 바뀌게 된
1: 예.
0: 거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와서도 역시 무관복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천왕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악귀를 내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물리치는 거로. 그 부처님 영역에 악귀가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귀를 부처님 법으로 그리고 중국에 왔을 때도 역시 무장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와서도 역시 무관복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천왕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아, 부처님 법으로.
1: 네.
0: 그러니까 화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악귀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악귀가 사천왕 발을 들고 있는 자 포즈로 받드는 거로 사천왕을 받드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1: 네, 네.
0: 어,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화관으로 다 장식돼 있어요.
1: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0: 그렇죠.
1: 아. 네.
0: 그러니까 화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악귀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악귀가 사천왕 발을 들고 있는 자 포즈로 받드는 거로 사천왕을 받드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1: 네, 네.
0: 어,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화관으로 다 장식돼 있어요.
1: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0: 그렇죠. 네. 무관이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머리는 투구가 아니라 화관을 쓰고 있다.
1: 와, 네. 처음 알았습니다.
0: 근데 다시 가서 보시면 아,
1: 보이겠네요.
0: 의미가 탐방 눈에 보이죠.
1: 예, 굉장히 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0: 그렇죠.
1: 그냥 수호의 네. 의미를 떠나서 그런 네. 악귀마저도
0: 그렇죠.
1: 불교의 세계로 네, 네. 인도하는.
0: 인도해야 된다.
1: 네.
0: 왜 사천왕의 임무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1: 와, 깊은 네. 뜻이 있습니다. 네. 그 답사하시면서 본 수많은 사찰 중에 혹시 네. 일주문이 좀 독특한 곳이 있나요? 이 일주문은 그냥 다 사찰마다 비슷한 곳이 아닌가요?
0: 아, 대개 다 비슷하죠.
1: 예.
0: 비슷한데 이제 특이한 게
1: 예.
0: 그 창녕의 관용사라고 있는데 관용사 일주문이 아마 제가 다녀본 중에서 제일 독특한 일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절 외곽을 돌담으로 쌓고
1: 네.

0: 질문입니다. 네. 한번 네. 사진으로 찾아보시거나 실제로 들를 일이 있으시다면 네.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 돌판에 새겨진 불자도 확인하시면.
1: 그러니까 표시는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왼쪽 돌에다가 그 기둥돌에다가 네모나게 구획을 짓고 예. 안에다가 불자를 딱 써놨어요.
0: 대웅전, 관음전, 네. 극락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요즘 세대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네. 요즘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그럴까요? 대웅전 그러면 큰 영웅이란 뜻이에요.
0: 네.
1: 큰 영어 어떤 표시했구나
0: 위치가.
1: 옛날
0: 네.
1: 스님들의 이게 재치고 유머구나
0: 그러네요.
1: 예. 네.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면은 다 너무나 재밌어해요 다.
0: 네. 네. 네. 어, 예. 와 이거 창령에 있는 관룡사의
1: 창령의 관룡사
0: 네 일주문입니다. 네. 한번
1: 관룡사를 벗어난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0: 네.
1: 원래 석가모니 석가족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석가모니란 말이
0: 네.
1: 붓다른 말도 깨달은 사람, 깨달은 각자 이런 뜻이에요.
0: 네, 네.
1: 예. 그러니까는 깨달았다 이거죠.
0: 그렇죠.
1: 예. 예. 그러니까 이 번뇌의 원인이 뭔지 이 이제 세간에 살려면 온갖 번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너무 어 3만 6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0: 네, 네.
1: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 근원이 뭐냐, 네.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0: 네.
1: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각자라 그러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신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0: 아.
1: 그러니까 중생들을 마음 편안하게 열반의 색으로 이끄는 선생님. 각자
0: 네.
1: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0: 네네.
1: 가고 안 가고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죠.
0: 그렇죠.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희

0: 신주희의 대금 연주, 산사의 풍경 소리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문화학자 노승대 선생님과 함께 전통 사찰에 숨어있는 다양한 상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까 대웅전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큰 영웅, 생사를 벗어난 큰 영웅.
1: 큰 태가문의 부처님.
0: 부처님.
1: 그걸 모신
0: 곳이 대웅전이라는.
1: 대웅보전. 쓰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뭐 관음전, 극락전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해 그렇죠. 주신다면요.
1: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태가문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태가문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냐. 다른 세계에, 다른 세상에. 그렇게 출연하는 게 이제 서방 세계의 그 극락 세계 교주신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동쪽에는 약사 여래불이 계시다. 그래서 약사 여래를 이제 모시게 된 거.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죠. 근데 서방 세계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음전 같은 경우는 관음은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중생을 건지시는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또 이제 지장 보살님도 모시는데 지장 보살님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성불할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성, 그러니까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 그러니까 한량 없는 수명. 이게 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분화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수의 지혜, 뭐 보현의 행운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냐? 아니다는 거죠. 중생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 만큼 되려면 그럼 중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수의 지혜가 필요하고 행운, 끝없는 정진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살님들이고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1: 총체적인 부처님의 덕성을 여러 갈래로 표시하는 거고 중생이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사찰에 보면 아까 이제 뭐 아까 도깨비와 삼신 할머니도 산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산신이나 용왕을 모시는 전각을 두기도 한다고
1: 그렇죠.
0: 그렇습니까?
1: 그 산신각이나 용왕각, 칠성각. 용은 사실 불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우리 전통 신앙에서 온 거죠.
0: 아 우리 전통의 민간 신앙.
1: 민간 신앙에서 오래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시대하고 관련이 있어요. 1800년에 정조가 죽었어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60년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민간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매관매직을 하고 그리고 또 서원은 서원대로 지방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공납하라는 거죠. 뭐 해와라 하고 또 이제 이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죽은 사람도 세금을 막 매기고 이래가면서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집도 어려워지죠.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결국 민간의 백성들이 와야지 먹고 사는 게 절인데 백성이 오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0: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산신하고 실성하고 용왕이에요.
1: 아, 네.
0: 네. 그래서 그 세 분을 각각 모시는 정각이 절에 들어옵니다. 아. 1800년 이전에는 그런 정각 없습니다.
1: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민간 신앙을 불교에 흡수하게 된 건데 그런 네. 연유는 네. 워낙 혹독한 시대였기 네. 때문에
0: 살아남기 위해서
1: 이 민중을 사찰로
0: 네.
1: 와서 서로 그 행을 빌고 네. 예, 평탄한 세상을 기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네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원래 그 세 신들도 백사위라고 그래서 신중
1: 예.
0: 절을 지키는 여러 신중들에 포함은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정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산신각에 가고 칠성각에 가고 용왕각에 가니까 그걸 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1: 네. 네.
0: 근데 그 세 신앙은 원래 전통 신앙인 삼재 사상에서 온 거예요.
1: 네네.
0: 삼재 사상이 도상으로 나온 게 삼태극이잖아요. 삼태극을 삼재태극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천지인.
1: 그런데
0: 천지인이 신격화되면 천은 하늘은 칠성이고
1: 네.
0: 예, 지 땅은 산신이에요. 그런데
1: 예,
0: 인은 뭐냐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지 간의 모든 중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천지 간에 살고 있는. 그런데 이 중생은 뭐가 기본이냐 하면 물이거든요.
1: 네.
0: 우리 인체에도 80%가 물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용왕이에요.
1: 예.
0: 예, 요 신격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요 세 신이 합쳐져서 절에 들어와서 각각의 정각에 자리 잡은 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셋을 합해 놓은 것이 삼성각이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아, 네. 새롭게 알았습니다, 정말. 아,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 지금 네. 아까 용왕 얘기를 네. 또 하셨기 때문에 사찰을 수호하는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보통 예를 들면 뭐 용맹한 동물, 호랑이가 가장 많이 떠오르기도 네. 하고 뭔가 이렇게 듬직하고 뭔가 수호가 가능한 그런 어떤 포유 동물을 떠올리는데
0: 네.
1: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0: 네,
1: 예를
0: 그래.
1: 들면 수중생물도 조각되어 있는 경우도
0: 많이
1: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0: 네, 네, 뭐 거북이, 물고기, 이제 수달, 뭐 개구리, 뭐 온갖 수중생물이 법당 천장에 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요건 임진왜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 아, 네.
0: 임진왜란 때 전국의 사찰이 거의 다 탔거든요.
1: 네, 네.
0: 처음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찰을 태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1: 네네.
0: 일본도 불교화 됐었으니까
1: 예.
0: 사찰을 안 태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던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군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1: 네.
0: 군인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남대없이 의병이 나타난 거예요.
1: 네.
0: 의병까지는 좋은데 웬 또 승병이 나타난 거예요. 승려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러 냈었던 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싸우기도 또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1: 네.
0: 산도 너무 잘 알고.
1: 예.
0: 이러니까는 1년 뒤부터 불국사도 1년 뒤에 타거든요.
1: 아.
0: 네.
1: 예.
0: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불국사가 타게 돼요.
1: 예.
0: 그때부터 승군들이 완전히 일본의 적군이 됐어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절만 만나면 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승병의 근거지가 되니까.
1: 네.
0: 네. 그래서 정유재란 때 1597년도에 전라도 땅에 일본군이 처음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안 남겼어요. 모조리 다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지역에는 딱 사찰 건물 두 개 남아 있어요. 강진 무위사 극락전하고
1: 네.
0: 장흥 보림사 사천왕문 딱 두 개 남고는 한 점도 없습니다.
1: 네. 네.
0: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씨를 말리다시피 했죠. 그러고
1: 네.
0: 나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되니까 화재가 제일 무섭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어떻게 막냐.
1: 예.
0: 그러니까 상징물이 등장한 거예요. 수중생물을
1: 아.
0: 천장에 안치해서
1: 예.
0: 얘네들을 보러 지키라고 그러자.
1: 물을 가까이 하게 예. 두자 상징적으로.
0: 예. 예. 그래가지고 연꽃줄기. 연꽃줄기는 이제 물속이잖아요. 연꽃줄기로
1: 예.
0: 표시하면.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연꽃줄기 사이에 놓이는 수중생물들을 다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식성이 막 가미되니까 근데 거기 뭐 개구리도 나타나고, 근데 뭐 진거미도 나타나고, 수달도 나타나고.
1: 아, 다 이렇게 나오네요.
0: 예, 예. 뭔가 그 수중생물들이 다 나타난 게 돼서
1: 예.
0: 결국은 이제 그 화재 때문에 방비책으로 나타나고, 너희들도 거기 살면서 부처님 법문 듣고 다음 몸은 좀 좋게 받아.

0: 하는 상징적 의미도 이제 주게 된 거죠.
1: 네.
0: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때 건물들 뭐 부석사의 우량수전이나 고려 때 건물이 한 다섯 개 남아있는데 그런 데는 아무런 그런 수중생물이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임진왜란 네. 이후에
1: 네. 네,
0: 나타난 거예요.
1: 그 아까 그 참신할머니나 산신은 네.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아무래도 사찰에 뭔가를 빌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0: 네.
1: 사찰에 들르면 삼신할머니나 산신이 있다면 편안함을 느낄 테니까 당연히 그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0: 네.
1: 도깨비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라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고 어떻게 네. 보면 악 으로 네. 대표될 수 있는 상징일 수 있는데
0: 네.
1: 도깨비를 네. 사찰에 새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0: 예, 네. 이제 도깨비는 옛날 이제 그 기록에 볼수록 비는 대상으로 섬겼어요.
1: 네.
0: 지키는 대상으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도깨비 하면 우선 이제 옛날 얘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한테 잘 속기도 하고 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매일 와서 갚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깨비한테 돈만 벌면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어수룩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존재는 아닌데 이게 이제 부여 외리 그 절도에서 발견된 거에 도깨비 무늬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이 있어요.
1: 네.
0: 지금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한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연꽃 좌대 위에 도깨비가 서 있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1: 네.
0: 연꽃 좌대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서 있거나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도깨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깨비를 모셨다는 뜻이거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또 산수문양, 산경치에 이제 서 있는 도깨비도 있어요.
1: 네.
0: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가슴을 다 드러낸
1: 도깨비가.
0: 어깨가 예. 당당한 도깨비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긴 한데

0: 은 매일 와서 갚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깨비한테 돈만 벌면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어수룩하기도 하고
1: 아.
0: 그런데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존재는 아닌데 요게 이제 부요 외리 그 절도에서 발견된 거에 도깨비 무늬 연꽃 도깨비 무늬 벽돌이 있어요.
1: 네.
0: 지금 공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1: 아.
0: 옛날에 뭐 한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연꽃 좌대 위에 도깨비가 서 있는 거예요.
1: 예.
0: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1: 네.
0: 연꽃 좌대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서 있거나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도깨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건 도깨비를 모셨다는 뜻이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예. 네. 그리고 또 산수 문양 산경치에 이제 서 있는 도깨비도 있어요.
1: 그래요?
0: 예. 네. 네. 그게 와. 도깨비에서 따온 거예요.
1: 네.
0: 치우장수 얼굴일 것이다.
1: 아.
0: 그게 우리 민족의 지킴이 역할을 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예.
0: 그게 이제 월드컵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 네. 와.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0: 그래서
1: 예.
0: 그게 이제 월드컵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 네. 와.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좀 법당을 나와서
0: 네.
1: 마당으로 함께 가볼까요?
0: 네, 네.
1: 제가 이제 실제로 가고 싶습니다만 상상으로 답사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떠올려 보면 석탑 그리고 석등 네. 이런 게
0: 네.
1: 있죠.
0: 네.
1: 근데 이제 석등이 보통 촛불을 넣어두는 곳이잖아요. 석등이니까.
0: 그렇죠.
1: 근데 단순히 이것만은 아닌 건가요?
0: 아니죠.
1: 네. 예.
0: 깊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석등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1: 네.
0: 네. 우리나라에서만 발전된 거예요. 일본에 몇 개 있는데 전부 우리하고 관련된 절에만 있어요.
1: 네. 네.
0: 석등은 200몇 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중국에도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우리만 발전한 건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발전이 됐느냐. 예? 한국의 불교

0: 공양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공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생에는 지혜를 깨달아서 다른 중생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네. 이렇게 발언했어요.
1: 예, 그 여인이.
0: 그
1: 예.
0: 여인이.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원을 바란 게 아니라 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을 했어요.
1: 예.
0: 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불이 다 꺼졌는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1: 오, 예.
0: 그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아, 끌어다가 날이 밝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네. 끌려도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 등불은 너희들이 힘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느 가난한 여인이 원력으로 마음으로 킨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0: 제자들이 이제 아, 끌어다가 날이 밝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네. 끌려도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켜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1: 예.
0: 네. 그러니까는 불교의 그 등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을 켜는 그 신앙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이걸 난타의 등불, 뭐 빈자, 가난한 자의 들 1등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1: 예.
0: 네. 그러니까는 불교의 그 등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을 켜는 그 신앙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타난 것이 석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석등이 우리나라만 네.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0: 모르죠.
1: 되었고
0: 네.
1: 이 법당 앞에 세워진 그 등불, 이 석등의 기원도 처음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등에 여러 상징을 또 새겨 넣습니까? 그래서
0: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불교사 석등 보시면 아무 네. 조각이 없어요.
1: 네, 네.
0: 사각이 없고 기둥이 이제 팔각인 거 이렇게만 돼 있는데 팔각이건 팔각은 이제 팔정도라고 그래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행하는 여덟 가지 수행법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팔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건다 이런 뜻으로 팔각을 많이 쓰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거 진례 등불을 상징하니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살상도 나타나고 부처님 주위를 서 있는
1: 네.
0: 그리고 부처님을 지키는 사천왕도 나타나요.
1: 아, 석등 아. 그 주변에 그
0: 그렇죠.
1: 네,
0: 불 켜는 화사석 그 주변으로 나타나고
1: 네,
0: 또
1: 네.
0: 기둥이 사자가 두 마리가 떠받치는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1: 네.
0: 사자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다가

0: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그리스 문화 조각이 많잖아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불상이 처음 만들어져요. 네.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들어올 때는 탑하고 이 불상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1: 네네.
0: 같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같이 들어왔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 그러면 불상은 법당에 모시고 탑은 법당 앞에 모신다.
1: 마당에, 예.
0: 그래서 요건 야외에서 경비할 때 쓰고
1: 아.
0: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실내에서 경비할 때 쓴다. 요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당 앞에 석탑이 있는 거로 이렇게 예.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아. 상징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는.
1: 네, 네, 네. 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드네요. 종교를 넘어서 이제 어떤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품은 공간으로서 이 사찰의 네. 문화유산이 이제 체계적으로 보호를 꾸준히 받는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0: 아, 요즘에는 예. 뭐 이제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하고
1: 네.
0: 특히 템플스테이 이런 거에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 네, 네.
0: 따로 이렇게 뭐 저거 할 것은 없어요.
1: 네.
0: 오히려
1: 예.
0: 이제 사찰 측에서 그 사찰을 갖다가 가꾸고 할 때 옛 영역을 해치지 않고 옛 영역을 해치지 않고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그 외곽으로
1: 네.
0: 기존 영역에 들어가지
1: 잘 보존하고,
0: 않고 잘 보존하고
1: 예.
0: 그래서 그 또 높이도 좀 제한을 해서 주위 환경에 맞게 원래 우리 선조들은 산세나 지세를 함부로 해치지 않았거든요.
1: 네.
0: 높은 축대를 쌓는다든가 막 땅을 깎아서 평지를 만든 이런 건 원래 없는 법이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잘 어울리게
1: 예.
0: 안타까운 것이 그 우리나라 이제 7개 사찰이 산지 승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근데 거기에 해인사하고 송광산

0: 책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꼭 네. 나오면 다시 모실 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문화학자 노승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찰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제가 인도한 기쁨인 거니까요. 노승대 선생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바람곳의 연주 개면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릴 때 얘기지 자녀들이 아예 동참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던데요. 그래도 뭔가 편을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가족들 먹을 거 삼시세끼니까 싶네요. 신박서클의 연주로 피톤치드 듣고 오시죠.

대화의 소재를 만들어서 시도는 한번 해봐야죠. 그러기에 오늘 같은 휴일이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5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왔을까? 5월이 거느린 작은 탄생, 작은 죽음, 부드러운 흙을 만지면 느낄 수 있다. 죽고 나서 또 다른 몸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 봄이라는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손을 집어넣어 만져본다. 꺼내어 눈으로도 살펴본다. 내가 돌본 것, 나를 돌본 것. 5월에 태어남이 좋다. 5월에 껴안음이 좋다. 크고 작은 돌덩이를 상상한다. 모서리가 깎여나가 자갈이 되고 모래알이 되어 강 하구에 쌓이는 장면을 상상한다. 잘게 부수어진 무수한 입자들이 떠밀려와 모래톱을 이룬다. 얼음이 녹고 맑은 물이 흐른다. 넓지 않은 모래톱에 물풀이 자라고 날던 새가 내려와 숨을 고른다. 언 강을 바라보던 사람은 말해주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무언가가 있었네? 그 말을 들은 나도 그제야 나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보이지 않게 나는 흐른다.

아무래도 나는 아이들을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어린 시절에 내가 바랐던 건 마음을 열어 내 안에 있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된다는 안도가 아니었을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기꺼이 주고받는 사랑. 어릴 때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구해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 아이들로부터 받은 마음이 많은 만큼 나도 커다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문장을 쓰고 고치고 외우던 시간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려나?

쓰고 고치고 외우던 시간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려나?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종이를 채우고 때로는 다 쓴 글을 찢어버리고 친구들과 글을 바꿔 읽으며 손뼉치던 경험은 무엇으로 남으려나?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걷던 시간이 나에게 있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시간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는 길 하나를 내주고 싶었다. 매듭법과 불 피우는 법을 몸으로 익히듯이 글을 쓰면서 마음을 더듬어 보고 자기가 느끼고 발견한 것을 조금씩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연습이 효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꽃을 따라서 전해드린 곡이었는데요. 성의신의 해금, 허예은우의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남지은의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글 속에서 작가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시간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길 하나를 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죠. 매듭법을 배우고 불 피우는 법을 몸으로 익히듯이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더듬어 보는 일. 뭐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도 내가 느끼고 발견한 것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는 그

문현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깊은 물 전해드렸어요. 정말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바다 같은 그런 포용력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하며 고서에 나오는 승지를 두루울 벗겼다. 하지만 승지라 하는 것들이 모두 남의 땅의 이야기였으니 이 소리꾼이 생각하되 어찌 승지가 남의 땅에만 있으리요. 내 고장 내 승지를 소개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이로다 하고 내 고장 노래인 울산가를 한번 지어 불러보는디 울산의 내력을 들어라 울산의 내력을 들어봐라 한반도 동남구 항구도시 면적은 1060.19평방킬로미터 7대 광역시 중에서 으뜸이요 태화강도시를 흐르고 서로는 밀양시 청도 함양 남으로는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북으로 보면 천년의 도시 경주가 있고 동으로는 울산항이랑 보낭미포

김미경의 소리, 장주영의 북장단으로 울산가 듣고 오셨는데요. 산업도시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울산. 이곳의 시비경과 자연의 경관을 담은 창작소리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가야금 3중주단 가야미의 연주인데요. 오봉산 타령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이 발급했던 기묘한 승려 자격증 도첩에 얽힌 숨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 머리를 깎은 스님이 참 많았습니다. 흔히 조선은 불교를 완전히 금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별관리에 가까웠는데요. 그 핵심 장치가 바로 승려 자격증인 도첩제였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시험을 통과해야만 겨우 이 도첩을 받을 수 있었죠. 결국 기록에 나오는 승려의 등급은 단순한 신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도첩 승려와 비공인된 무도첩 승려의 구분이었어요. 도첩이 있으면 군대나 노역이 면제됐지만 자격증이 없는 하급 승려들은 혹독한 부역에 동원되어야만 했는데요. 수행자의 길조차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던 그 시절, 법복 뒤에 감춰진 민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스님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도첩이 있어야 했는데요. 이토록 승려의 수를 깐깐하게 통제한 이유,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갈 장정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조선 후기에 이 도첩제는 사라지지만 대신 승역이라는 방식으로 승려의 노동력을 동원하곤 했어요. 억불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는 국가의 재정과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산을 찾았지만 증명서를 쥐어야 했던 승려들, 그리고 자격증 없이 고된 부역을 견뎌야 했던 하급 승려들, 그 모습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의 또 다른 슬픈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노를 정비했던 거죠. 결국 나라의 허락을 얻어서 정식 승려가 된다는 건 그 높은 장벽을 모두 다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산으로 갔지만 국가의 엄격한 시험을 치르고 증명서를 쥐어야 했던 승려들, 그리고 또 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된 부역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하급 승려들. 그 모습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의 또 다른 슬픈 풍경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억불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 숨겨진 국가의 냉혹한 계획.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오전의 분주함은 한풀 가라앉고 오후의 일과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희한해요. 아이들도 반려동물들도 시간을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벌써 깼나 싶어서 눈을 떠보면 어김없이 해가 중천에 와 있고요. 유난히 보챈다 싶어서 시계를 보면 딱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그 정직한 생체 시계에 맞춰서 우리의 하루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길게 흐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루의 중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해우름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노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 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장면보다 먼저 음악이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다면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영화와 국악관현악이 만나는 무대,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물놀이 타임블렌드 공연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미디어아트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전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 장단이 가진 본질과 에너지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엔 사물놀이 몰개의 대표이자 세안대학

0: 보고서를 보니까요. 야, 좀 충격적이었어요.
1: 왜?
0: 청년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0: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비에 젖은 해금 그리고 솔솔의 강물과 나는 네.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자, 앞에서 불교 서적이 청년들에게 인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럴 만도한 게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니까요. 야, 좀 충격적이었어요.
0: 왜?
1: 청년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고.
0: 와, 이거 엄청난데요.
1: 와, 이건 좀 심각합니다.
0: 뭐 보면 다들 너무 피곤하니까. 네. 그 문화예술계 대중음악계에서도 자극 없는 이른바 무해한 위로 를 건네는 콘텐츠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1: 그렇습니다. 사실 뭐 청년들 뿐이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치. 어르신들은 또 어떻고요.
0: 그렇죠.
1: 사실 모두가 이제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맞아. 사실 나도 누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네. 네.
0: 진짜 믿고 의지하는 후배에게 좀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면 아, 형 괜찮아요 이렇게 하, 네. 네, 하니까
1: 제가 머리 밀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신 밀어드릴게요.
0: 아, 그냥 무서워서 진짜. 아무튼 이 뭐랄까요, 뭐 좀 불안한 어떤 심리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열풍이
1: 저요.
0: 계속 뭔가를 이겨야 되고 해내야 네. 되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1: 겉은 뭔가 빛나는데 속은 막 소모되는.
0: 그렇지.
1: 예. 그런 삶이 우리네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불교도 그래서 취미로 가지시고. 아이 뭐 불교뿐이겠어요. 기독교도 좋고
0: 그럼.
1: 천주교도 좋고 그리고 또 방송도. 예? 국악 방송 있잖아요.
0: 아, 그치.
1: 무해한 방송하면 무조건 국악 방송이에요.
0: 잘한다.
1: 아, 이건 사실이니까. 아니, 이건 대본에 없어요, 여러분.
0: 아, 자,
1: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저 이건 진심이에요.
0: 근데 살짝 0.01초씩 약간 텀이 생기는
1: 좀
0: 거.
1: 느렸죠.
0: 쭈쭈
1: 쭈뼛했지.
0: 하지만 해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바투의 상사대에 이렇게 지금 들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이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뭐지? 이 두 사람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빛나는 것도 아닌데 왜 함께 하게 되지? 마음이 평안해지거든.
0: 그렇지. 매력이 넘치거든.
1: 아, 우리 매력이라기보다

0: 올해의 본선 진출 팀들의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팀들이 어떤 음악을 들고 오게 될지 그 젊은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1: 아,
0: 좋겠어요.
1: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자, 이번에는 박다운의 거문고 연주죠. 황갑등류 거문고 산조 중머리부터 자진머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박다울의 검은고로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중모리부터 자진모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싸고

0: 김용우의 앵매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북어 앵매기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게 뭐 진짜 액을 막아줘?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약간 우문일 수 있어요. 네.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액운을 받고 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간 풍습이라는 점.
0: 네.
1: 이것도 정보 챙겨가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교의 연불 구절을 남도 소리조로 부르는 남도 입창이죠. 보렴 안숙선의 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시간 드릴 필요 없고 힘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보시면 진짜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잠깐씩 배에 이렇게 힘을 주면은 뇌 속에 노폐물이 탁 제거가 되고 네. 흡 요거 짬짬이 몰래몰래 네. 몰래. 상호 씨는 진짜 하는 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1: 진짜 난
0: 몰래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
1: 진짜로.
0: 예, 네. 그렇게 사이사이 짬짬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자, 저처럼 뭐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저처럼 운전할 때 네. 사이사이 짬짬이 흡, 짬짬이 흡 이렇게.
0: 이 정도면 티 났을 텐데.
1: 배에 이렇게 힘을 흡 이렇게 힘을 주는 복근 아. 운동을 해주면은 네. 뇌 청소 효과와 함께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다 같이 흡. 이렇게 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면서 1부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공명의 바위손.

0: 2부 첫 곡은 강권순 외 여러분의 음악으로 눈물 속의 보석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 방금 끝에 이게 에밀 혜중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중박에 와 있는 것 같은데.
0: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1: 와, 기가 막힙니다.
0: 네.
1: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3월에 국중박 안에서 또 새로 문을 연 공간 사이가 있는데요.
0: 맞아요.
1: 요즘 이 공간이 아주 그냥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새 앨범 수록곡 중에 성덕대왕 신종 소리가 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국중박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로 유명한 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이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 사이, 한국과 세계 사이를 잇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국중박의 공간 사이도 전시실과 그 전시실 사이에 위치해서 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던데요. 범종의 소리로 전통 문화와 대중 문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를 잇는 국악 방송 바투의 상사들이야.
0: 아, 이렇게 뻔뻔하게 해야 되네, 나도. 잘한다.
1: 난 그냥 이게 입에 척척 감기는데 전혀 뭐 부담스럽거나
0: 아니, 잘해서
1: 뭐 못하지를 않는데
0: 이런 멘트는 다 이제 우리 상하 씨가 해야겠다.

0: 들어보았습니다.
1: 아하.
0: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와 빛깔은 여러 장르의 정악과 산조와 그리고 창작곡이 다 담겼다는 데에서 다양한 빛깔, 다양한 색깔을 보여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보니까 청성곡도 있고 김효영 생황연주자와도 함께 하셨네요.
2: 생소병주.
1: 그쵸. 수녂음을 또 함께 하셨고. 보니까 어이구야, 단소 산조가 있습니다.
2: 또 창작곡도 있죠. 꿈에 달아 높이고 예. 등 해가지고 한 8곡 정도를 꽉꽉 채우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아이, 그 단소산조는 사실 국악인인 저희도 약간 생소하거든요.
0: 단소산조는 전용선류 단소산조인데요. 전용선 선생님께서 원래 단소가 작은 치구와 지공, 조그만 지공으로 성음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녹음을 구사하기가 힘들어서,
1: 맞아요.
0: 그래서 이 단소산조를 연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는데, 그 전용선 선생님께서 그거를 극복하시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부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단소하면 저희도 이제 익숙하잖아요.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2: 그렇지.
1: 불었고.
2: 사실 저는 아리랑밖에
1: 저도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아니면
2: 못하거든요.
1: 뭐 비행기 날아가든지 뭐 학교종이 땡땡땡 요 정도 하는데. 아, 이거 식임새나 이런 거 만들 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0: 녹음도 일단 악기랑 고개를 좀 사용해서 해야
1: 그죠.
0: 되고요. 그리고 작은 지공에서 음정을 반을 맞거나 또
1: 그니까요.
0: 조금씩 조절해서 다 음정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취구에서 제쳐서 내거나 또 숙여서 내야 하는 그런 흘려내리거나 할 때도 다
1: 그럼 어떻게
0: 만들어서.
1: 해요? 지공 5개밖에 안 되잖아요.
2: 그러니까.
1: 흘려내리는 게 가능해요?
2: 진짜 이거 감각 싸움이잖아요. 감각
1: 진짜
2: 싸움.
1: 빨리 듣고 싶네요.
0: 성음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 그럴 것
1: 그럴 것
2: 같아요.
1: 같아요.
2: 사실 뭐, 그래. 뭐,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악기. 그럼 쉽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1: 전혀
2: 있는데,
1: 쉽지 않아요.
2: 이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정말 섬세하게

0: 우리가 알던 단서가 아닌데.
1: 아, 더 듣고 싶은데. 자진머리도 듣고 싶고 또 진양도 듣고 싶은데. 와. 와, 대박입니다. 전용선유 단소산조 듣고 오셨고요. 네. 아, 우리 박지선 님이 이용구 선생님께 배우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자진머리도 있고 더 뒤에도 있나요? 아니면 자진머리까지 있나요?
2: 원래 전체 이용구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산조는 한 25분 내외여서.
1: 아, 그래요?
2: 네, 긴 산조가 있고요. 그 짧은 산조로 보통 연주하고 있는 게 12분에서 13분 내외. 아, 네. 제 음반에 담긴 가락들입니다.
1: 단소를 저는 그냥 이를테면은 플룻 같이 호흡으로 녹음을 줄 것 같은데 마치 퉁소 같이 고개를 사용하여 음을 다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3: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그 흘러내리는 거.
1: 그래. 포물선.
3: 어떻게 단소에서 흘러내리는 게 가능하죠?
1: 섬세해.
3: 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0: 타입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1: 네. 뭐 그럼 지공을 약간 뭐 열거나 닫으면서 그 흘러내리는 거예요?
0: 아, 네, 지공도 그렇지만 네. 이 취구를 취구의 각도를 뒤로 제쳐서.
1: 어머, 그럼 음정이 바뀌어요?
0: 네, 그러면 음도 올라가면서
1: 어머.
0: 이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
1: 이게 말로 네. 설명하시기가 힘들죠.
2: 그러면 감각적으로 뒤로 살짝 그 젖힌다고 하셨나요? 네. 뒤로 민다고 했나요?
0: 네, 그러니까 입에서 살짝 떨어지는.
2: 그게 아. 네. 그러면 몇 미리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0: 네, 그럴 거예요.
1: 엄청 정교하겠다.
2: 1mm, 2mm 그 근육의 그 감각으로 맞죠? 손끝과 네. 근육의 감각으로.
0: 네, 그게 연주 때마다 일정해야 되니까.
1: 와.
0: 음정이, 네.
1: 그러면 대금과 단소 둘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산조를 불 때
0: 네.
1: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0: 단소가 어렵습니다.
1: 확실히 단소가 어렵죠.
2: 아, 진짜.
0: 대금은 소리 내기도 어렵긴 한데. 네. 일단 취구가 넓고 지공도 단소에 비해서 많이 크고
1: 네.
0: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음정을 만들기가 어렵긴 해도 그래도 만들어서 연주를 하지만 단소는 그 모든 게 다 제한적으로 작기 때문에
1: 그쵸.
0: 더 많이 섬세하고 미세한 음정 표현이 필요하고 또 표현 다른 표현들도 다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박지선 씨께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실 악보를 보통 악보를 보고 이제 외우고

0: 같이 함께 불어주시고, 네, 정말 몇배더 말씀 많이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네,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다. 하고 미세한 음정 표현이 필요하고 또 표현 다른 표현들도 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1: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0: 아유 너무나 많죠.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과연 더잘 불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음악이 정말 더 좋아질까? 지금도 항상
1: 그럴
0: 되게
1: 때마다
0: 감사.
1: 물론 좋아서 부는 거겠지만
0: 네.
1: 아,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혹시 드신 적도 있습니까?
0: 아유 너무나 많죠.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과연 더잘 불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음악이 정말 더 좋아질까? 지금도 항상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2: 아, 그러세요?
0: 네.
2: 처음에 만났을 땐 바로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죠?
1: 하필!
0: 네.
2: 어머, 그때 안 났으면은 그 길로 안 갔을 수도 있었던
1: 그렇지.
2: 거 아니에요?
1: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지. 야, 지선아, 너 천재다. 이거 보통 2주, 3주 걸린다더라.
2: 난 지금도 소리가 잘안 나요.
1: 저도요. 잘안 나는데
2: 야,
1: 너는
2: 처음부터.
1: 타고났다. 아니,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음반까지.
2: 맞아.
1: 음반이 정말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과정도 좀 오래 걸리셨죠?
0: 네, 한 1년 정도 걸려서 됐고요.
2: 1년이요?
0: 네.
1: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인가요?
0: 네,
1: 아니면은
0: 직장에서의 그런 음악 생활도 공연도 많았고,
2: 네.
0: 또한곡한곡한곡 거의 한 달에

0: 잘 안 나는데 야, 너는 저도... 타고났다. 아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음반까지. 맞아. 음반이 정말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과정도 좀 오래 걸리셨죠?
1: 네, 한 1년 정도 걸려서
2: 됐고요.
0: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인가요? 아니면은
1: 네, 직장에서의 그런 음악 생활도 공연도 많았고 네. 또 한 곡 한 곡 거의 한 달에 한 곡씩 네, 준비해서 또 녹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총 8곡이니까 1년 정도 진짜 걸렸겠네요.
1: 네.
2: 그리고 아까 이제 드리려던 질문, 오늘 단소를 두 대 그러니까. 가져오셨어요.
1: 네.
0: 쉽게 얘기해서 좀 짧으면서 짧은 애가 있고 좀 긴 애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1: 플룻에서 쓸 법한 그런
0: 호흡으로 가는
1: 네.
0: 거예요?
1: 바이브레이션.
0: 아, 그래서 그러면 플룻도 배워보신 겁니까?
2: 어떻게 달라요?
1: 계량 단소는 일반 네. 정악 단소와는 달리 지공이 두 개가 더 있어요.
2: 아, 지공이 더 있구나.
1: 네. 쓸 법한 그런
0: 호흡으로 가는
1: 네.
0: 거예요?
1: 바이브레이션.
0: 아, 그래서 그러면 플룻도 배워보신 겁니까?
1: 네. 근데 제가 플룻을 했을 때는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까지는 안 불었었어요.
0: 아.
1: 나중에 단소를 이 단소가 계량 단소가 이용구 선생님께서 계량을 하신
0: 그래요?
1: 건데 선생님께 배우면서 요성도 그러니까 녹음도 같이 다듬어 나갔던 것 같아요. 가장 기초부터.
2: 살짝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다른지
0: 짧게라도 네. 될까요?
2: 산조단소는 저희가 이제 감상을 했고 네.

0: 달아 높이 곰이야.
1: 아, 달아 수록곡이네요.
0: 높이. 자, 연주로 달아 높이 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준비되시면 불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도드시여, 뭐 떠오르시여 이런 뜻이잖아요.
1: 네.
0: 네, 그런 마음들이 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 달아 높이 곰은 이제 계량 단소로 계량 연주를 단소. 해주십니다.
0: 맞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0: 음악 교육과를 또 졸업하셨고. 왜 이렇게 교육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1: 아, 순서는 교육대학원이 더 훨씬 먼저고,
2: 먼저고.
1: 네, 박사과정은 30대 중반에 네, 했습니다. 단소가 국악 교육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져 있고,
2: 네, 그렇죠.
1: 네, 널리 보급은 되어져 있는데,
2: 맞아요.
1: 네, 음악 시간에 잠시 배우고 소리가 안 나고 거의 끝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2: 많아요. 산 증인 여기 둘이 있습니다. 예.
0: 여기 살아 있어요. 여기
2: 예.
0: 생존자가 여기 있습니다.
1: 그리고 알려진 단소는 그 계면 단소라고 해서 정악을 부는 단소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
2: 네.
1: 산조 단소와 계량 단소는 하는 분들도 거의 많지
0: 아, 안
1: 않고,
0: 계시는구나.
1: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플룻처럼 서양악기를 훨씬 많이 하는 시대이잖아요. 지금
2: 네.
1: 현재가. 그래서 계량 단소로 그런 동요나 민요 그리고 뭐 서양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보급이 더잘될수 있겠다. 네.
0: 아하. 저
1: 라는 생각을
0: 궁금한 게
2: 그래서
0: 있는데, 요즘 그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대금을 이렇게 부는 게 어려우니까 리코더 같이 거기에 서 같은 뭘 끼나 봐. 있나 그런 게 있나요?
1: 네,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학교 때도.
0: 그냥 애기가 불면 소리가 나와.
1: 거기 단소 치구 위에 그거를 장착해요. 리코더 같이 부는
0: 그렇다고
1: 그거를
0: 하더라. 좀 이상하지,
1: 장착해서
0: 느낌이.
1: 그냥
2: 단소가 아니지 않나요?
0: 그러니까.
1: 네,
2: 리코더지 뭐
1: 그
2: 사실상.
1: 맛이 잘안
2: 그렇죠.
1: 나오고요.
0: 아, 그래서 우리 박지선님이 할 일이 많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박지선님 같은 선생님을 좀 원한다. 교육에도 더욱더 많이 열심히 매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 그럼 저희가 학생이다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문 여쭤볼게요. 단소 어떻게 해야 좀 소리를 쉽게 낼수 있나요?
1: 요령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요령.
1: 치구에 대고 막
2: 네.
1: 계속 세게 부는 게 아니라
2: 네.
1: 그 자리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내가 잘날수 있는 자리를 거기에 불어야지 날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호흡을 세게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1: 네, 무조건 세게 넣으면 머리가 많이
2: 아,
1: 아프고요.
2: 머리가 아프죠.
1: 네,
2: 그쵸.
1: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0: 그래서
1: 돼서.
0: 아,
2: 내가
0: 맞아, 맞아,
2: 머리가
0: 맞아.
2: 아팠구나. 나도 아프더라.
0: 네.
2: 단소만 부르면 머리가 아파.
0: 아니, 잘하고 싶으니까 세게
2: 그러니까.
0: 불었죠.
2: 에이, 했는데 안
0: 세게 불면
2: 되더라고.
0: 잘하는 줄 알고.
1: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바로 내려놓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요령을 잘 찾아서, 방법을 잘 찾아서 해보면
0: 저희가
1: 좋지 않을까?
2: 미묘하겠다. 미묘하게 찾아서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군요.
1: 네, 계속
2: 어허.
1: 같은 자리에 댈수 있도록. 네.
2: 그래서 안 그래도 지선 씨도 지금 악기 불기 전에 항상 어떤 동작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위스키 약간 이 입술 이렇게 만들고 딱
2: 그리고
0: 대시고.
2: 악기를 딱댄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더라고.
1: 네, 단소가 워낙 예민한 악기다 보니까
2: 예.
1: 컨디션에 따라서도 너무나 다르고, 네,
2: 아하.
1: 입술의 그런 모양도 날마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네,
2: 아하.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되고 나면 또 이게 아닌데 하는 약간의 느낌 차이가 또
2: 아, 그럴
1: 있어서,
2: 때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2: 야.
1: 조금 당황하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선님이 진짜 꾸준히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창 그 대금 학생이랄지 그 연습 많이 할때 입술 밑에 여기 빨갛게
2: 맞아,
0: U자 이렇게
2: 맞아, 맞아, 맞아.
0: 약간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2: 그렇지.
0: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니까 여기에 이제 피부가 자극이 돼가지고 습기랑 그런 것 때문에.
1: 네.
0: 아, 근데 지금 도장이 찍혀 있네요. 치구
1: 지금
0: 도장.
1: 분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2: 그래요, 당연히 그러죠.
1: 네.
2: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단소로 음반을
0: 네.
2: 내셨어요. 어떻게 다음 앨범 뭐 벌써부터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뭐 대금 음반도 내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저는 맑고 높은 소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2: 네.
1: 일단 단소로 맑은 음색을 표현했고,
2: 네.
1: 또 예쁘게 내는 높은
0: 소금.
1: 네, 소금
2: 다음은 소금입니까?
1: 음반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대금 중후한 대금도 네, 같이 하면 내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0: 꼭 해주세요, 진짜.
1: 아, 네.
0: 소금도. 그렇습니다.

0: 예쁘게 곡, 그 많은 분들께 작곡가님들께 의뢰해가지고 네.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또 앨범 내시면 좋죠 저희도. 네.
1: 혹시 단소, 소금, 대금 이 순이 약간 좋아하는 순입니까 악기를?
2: 아 네 그렇습니다.
1: 약간 느껴졌어요.
0: 저는 세 개 악기 다 사랑해요라고 말씀하시.
2: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순서를 정하자.
1: 그럼 그래. 가장 애정하는 악기는 단소입니까?
2: 네, 제가 처음 만났던 친구도 단소였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첫 번째 독주회를 중마고라는 이름으로 단소 독주회를 했었는데요. 네, 정말 어릴 때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된 친구였고 지금도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러면 네. 친구면은 이제 저녁에 아기 때 잘 때도 막 안고 자고 같이 자고 막 그랬었어요?
2: 네 단소를 애착 인형 같은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0: 그 정도는 아니고
2: 네
0: 늘 죄송합니다. 어디 갈 때 꼭 갖고 다니고 그리고 애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애착 이불 막 가져가는 것처럼 나는
1: 소야 그러면서
0: 나는 단소 단소
1: 그러지 않으셨죠?
2: 늘, 네 공부하다가 늘 한 번씩 불어보는 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네. 놀이 그 자체였네요 그러면.
2: 네.
1: 그러면 현재 이제 박지선 씨 음악가로서 연주자로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네, 단소가 또 한 음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계량이 되어서 음을 다 만들어서 낼 수도 있고 반음도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네. 약간 비성을 사용하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그래서 불다가 또 이렇게 빈소리가 나거나 하면 또 속상하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장르의 음악과 함께 단소가 연주되어지면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지선님의 이런 훌륭한 연주를 듣기 위해서 이 공연 계획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지그를 해서
1: 네.
2: 저희가 또 이렇게 서로 작업 만들어서 만든 후에 김홍도 박물관에서 네. 김홍도 그림으로 음악을 AI 음악으로 만든 음악을 앞으로 5회 가량 연주할 예정이에요.
0: 몇 달부터
2: 7월

0: 너무나 많다 보니까
1: 예.
0: 음악을 뽑았더니 너무 중국 스타일로.
2: 아,
1: 거기
2: 그래요.
1: 데이터가 많구나.
2: 학습을 그쪽에서 했구나.
0: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놀라가 단원들이 모두를 해서
1: 네.
0: 저희가 또 이렇게 서로 작업 만들어서 만든 후에 김홍도 박물관에서
1: 네,
0: 김홍도
1: 맞아요.
3: 에이야야, 지선이가 좋아할 음악 만들어줘. 단서 싹 집어넣고, 이게 싹 이렇게 해야죠, 진짜.
2: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출연하셔서 라이브도 멋지게 또 들려주셨고,
3: 감사합니다.
2: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0: 이렇게 저의
2: AI로 만든 음악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이게 수노 AI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 네네.
0: 추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2: 아,
0: 한데,
2: 네네네네.
0: 저희도 살짝 배워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2: 아.
0: 근데 중국의 민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1: 예.
0: 음악을 뽑았더니 너무 중국 스타일로.
1: 아,
3: 거기
1: 그래요.
3: 데이터가 많구나.
2: 학습을 그쪽에서 했구나.
0: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놀라가, 단원들이 모두 놀라서,
2: 예. 이거
0: 이건 아니다.
2: 아닌데.
0: 네, 다시 국악적인 느낌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3: 그래요. 학습을 시켜야 돼.
2: 맞아요.
3: AI야,
1: 그냥 단서요. 예.
3: 소금이랑 얼마나 서운해할까?
2: 약간 걔네들 좀 서운하지.
3: 그치. 소금도 좀 챙겨주시고, 특히 대금은 서울에서 울고 있어요. 예. 대금도 좀 보듬어주시고, 그마 그마 대금아 미안해. 이렇게 해서 또 안아주시고.
2: 자, 이번에 이제 나온 박지선의 단소에 머문 청아한 빛깔 음반 중에서 혹시 가시면서 추천곡 한곡 해주시고 가시죠.
3: 앨범 중에서
0: 가장 마지막 곡인 영롱이라는 곡.
2: 영롱.
0: 네, 맑고 영롱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네.
3: 감사합니다.
0: 네,
3: 저희들
0: 영롱을
3: 네, 귀한
0: 추천드립니다.
3: 선물 받았다.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곳,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달콤한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약간 출출해서 간식 생각이 나는데 홍차와 다양한 디저트를 먹는 애프터눈 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이때 다과상을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후의 출출함과 헛헛함을 차 한 잔과 달콤한 간식으로 달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달래는 지혜로운 휴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휴의 막바지인데요. 괜히 마음이 분주하다면 따뜻한 차 혹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곁에 두고 노래가 좋다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립니다.

0: 아침과 저녁 만찬 사이에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이때 애프터눈 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교 문화로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른한 오후 시간에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또 시각, 미각적인 즐거움도 주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귀족가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 늘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콩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화의 소리로 쑨것 타령 보내드립니다.
1: 기출을 댕기든가 등장을 드든가 합성!
2: 갑시다!

김금화의 소리로 쓴거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쓴 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 곳에서 나오는 무가사설의 문맥으로 봤을 때 뭔가 이 행운, 네, 복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남도민요, 둥당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시 고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건 내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꽤 있고, 혹은 다섯 여섯을 소리꾼이 따라갈 때, 오랜만에 네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보성 소리는 듣다
1: 그렇죠.
0: 보면, 네 건줄 알았지. 이런 게 있어요.
1: 맞아요,
0: 이게
1: 맞아요.
0: 그 진양에서 장단을 갖고 놀거나 달아가는 게 다른 바디에 비해서, 다른 재에 비해서 뭔가 훨씬 더좀 특출나게 가락을 덧붙임하는 것도 많고, 와, 이건 무슨 가락이야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이렇게 가락을 우겨넣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실제로 배울 때도 힘드실 것 같아요.
1: 이게 정말 그 일반 진양조 장단하고 이제 이게 저희는 자진 진양이라고 불리는데 약간 세마치도 아니고
0: 세마치는 이제
1: 진양도
0: 아주
1: 아니고
0: 빠른 진양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1: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 끝날 듯한데 안 끝나고 이제 북이 푸는데 소리는 또 계속 달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레슨 받을 때도 물론 받기가 힘들지만 고수랑 호흡을 맞출 때도 이 소리는 정말 고수가 달달달달 외우고
0: 그렇죠,
1: 있어야
0: 맞아요.
1: 북을 잘칠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0: 사실은 음악적으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될때 이제 덩덩 덩덩 하고 푸는데, 끝났군 이러고 풀었는데 갑자기 덩덩 커서 어쩌고 이러고 다시 붙이고,
1: 그렇죠.

0: 소리가 단연 으뜸이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네네. 네.
0: 그런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향가중 옥중가 대목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그때 춘향이 여러 기생들 춘향모모도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춘향만 옥중에 홀로 앉아 장탄으로 울음 어루는 니 오빠

사남삼교 글자 낼지 어쩡자 이 돌아오고 춘향만 옥중에 홀로 앉아 장탄으로 울음 어루는 니 오빠.

구원해. 불며 불며 어련히 잠이드니 잠주가 허접되고 허접이 잠주되어 변변이 날아가니 반반여

0: 제자로 새기었으되 만고 열려 황능묘라.
1: 아이고
0: 통도라니 그럭거늘 이 몸이 황홀하야 문 열고 들어가니 어떠한 두 여동이 문 열고 나오더니 춘향전 예하여 여째하오되 낙랑께서 부르시니 나를 따라가사니라. 춘향이 여째하오되 지명도 모르는디 어떠한 낙랑께서 나를 알고 부르니까. 여동이 대답을 하되 가서 보면 할 것이니 나의 뒤를 따로. 여동 뒤를 따로 내 연을 들어가니 우화군창 높은 예배 백의 문 두보이니 문 열고 급히 나와 춘향 손길을 잡고 니비로 여자구나. 고금사역 통달어요 존여순처 아황여용 우리 형제인 안주를 너도 응당 말리로다. 이제번 황능묘요 저 숲은 반규기요 저 강은 소상강이라. 천만고 효부열려 우리 형제 따라와서 동서무역 안인거동 이모다 세상 효부 열려로구나. 나도 전행이 창의 이로 인간 부귀 시키노아

이것을 먹으면 장독이 풀리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술석잔 과실안주 예동시켜 주시거늘 돌려간지어 먹었노. 낭낭이 또다시 분부하시되 너희놈아 기다리오. 시가이기 늦었으니 어서 급히 가보아라. 춘향이 사배하지 그러고 깜짝 놀랬게 다르니 황릉

누나 오늘 너를 청하기에는 연약한 너 몸이 흉장을 가임하여 흉상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부부의 내식고 황능묘가 있었으면 이런

0: 강릉면은 강고덕.
1: 그러면 두 분은 약간 장르가 씨름 쪽인 것 같아요.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네네, 서로 네네. 힘을 막 맞겨루는 그렇죠, 고수와 그렇죠. 소리꾼이 힘을 맞겨루는
0: 조선 두부의 내신고 황릉묘가 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보렸마는 내가 이것이 웬일이라 한마디.
1: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김명환 명인의 그 척 소리가 거의 그 번개의 대추나무 쪼개지는 소리? 네. 쫙 하고 소리가 나요.
2: 근데 이게 방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척이. 그리고 굉장히
1: 저렇게 하면 북이 아프지 않을까. 북이 아파요 라고 소리 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렇게 깔끔하게 소리가 탁 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양 뭐 장단 자체가 길기도 네. 합니다만 네. 이 진양으로 쭉 끌고 가는 노래들이 왠지 네. 그 그냥 박자가 만약에 중물이랑 똑같아서 치더라도 진양으로 된 노래는 왠지 이름 때문일까 좀 더 힘든 느낌이 좀 드는데
2: 맞아.
1: 노래할 때 어떠세요?
2: 네. 솔직히 진양은 솔직히 소리할 때 다 빼버리고 싶어요.
1: 안 하고 싶다.
2: 이렇게 막 좀 슬픈 대목은 더 힘들게 불러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소리 짜임새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진양에서 또 우조에서는 다 들어서 해야 되니까 소리.
1: 네 맞아요.
2: 그래서 쭉 밀고 나가면 공력이 또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1: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니 진양은 그거 다섯 박 여섯 박인가요? 거기 한 번씩 쉬던데요. 아. 속 모르면 말을 마라.
2: 속 모르면 말. 그렇습니다.
1: 이번에는 어떤 분의 옥중가 들어볼까요?
2: 예, 이번에는 성창순 명창의 옥중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제가 보성소리 여창의 그 제격이신 분을 딱 항상 꼽는 분이 성창순 명창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창 특유의 계면 성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

0: 그 제격이신 분을 딱 항상 꼽는 분이 성창순 명창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창 특유의 개면 성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
2: 그다음

반반셔도 중년 속어 투견이

모여자오네. 낭낭께서 부르시니 저를 따라 가사이다. 춘향이 대답하되 미천한 사람으로 우연이기와 지명도 모르나니 어떠한 낭낭께서 나를 알고 부르리까. 요동 뒤를 따라 대전을 들어갔니 무아

척 통달어요. 윤여순척 나왕여영 우리 형제인 안주를 눈오능당 알리로다.

하여 윤여순척 왕여영 우리 형제인 안주를 은호능 당할리로다. 이제번 강릉도여 저소폰 반주이기요 저물은 소상하여라. 동산부 안진 부인은 이 모두 효부 연료로구나. 나도 저리 장하기로 인간 복의 새끼 노예 이리 사려.

없구나. 나를 들어를 부르기나 흉장을 과인 마저 흉사가 춘향이 사배 하주고 깜짝 놀랬게 다르니 황등면은 간 부덕 꽃방울 누웠구나. 될 줄을 알았으면 두부의 묘시오 황등유라 지킬 것을 이지

0: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일단은 애원성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애원하는 듯한 네, 성음 네, 낼 네. 때는 탁월한
1: 맞아요.
0: 그 어떤 네. 장면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소리 좋다 좋다 하는 게 네. 항우 장사한테 힘세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건데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약간 그런 마음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성창순 명창의 기본적인 그 목소리.
1: 네네네.
0: 저희가 먼저 뭐 수리성, 뭐 철성, 천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성창순 명창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 두께를 얇게 썼다가 두껍게 썼다가 이렇게 표현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목소리인데
1: 불리하죠.
0: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해낼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셨을까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들을 때는.
1: 그러니까 저도 신체적인 조건이 말을 말랐다 보니까 예. 이런 통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 보성 소리가 표목으로 삼는 아구성이나 예. 그런 것들을 낼 때 공력을 어떻게 들여야 이렇게 그 소리를 내지 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성창순 선생님도 이제 신체 조건이 굉장히 목이 얇으시고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그 상청도 그렇게 잘 안 나셨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목이 자주 이렇게 쉬시니까
0: 예, 예, 예.
1: 뒤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 법을 개발?
0: 예. 찾으신 거죠.
1: 득음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목들을 쓰신 소리와
0: 네.
1: 그렇지 않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좀 달라요. 소리가.
0: 아~
1: 그 전과 후가.
0: 예. 네.
1: 그래서 정말 그 원체 애원성을 가지고 그 타고나신 거는
0: 예.
1: 정말 누구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정말 비할 자가 없으신데
0: 예. 예.
1: 이제 목 쓰시는 게 조금 약하시고 목
0: 예.
1: 자체로 그러셔서 본인만의 공력을 이렇게 새롭게 득음을 하신 거죠.

0: 모니 명창 소리 들으면서 네. 다른 소리 들으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보통 다섯, 여섯 이 자리를 마침표처럼 찍을 때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정관님 명창 건 들으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1: 네네. 네. 네.
0: 그래서 이게 호흡이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는 네. 듯한 느낌. 네. 네. 북치기는 더욱 힘든.
1: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죠.
0: 예.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또 여기서 듣는 이 소리와 네. 분명히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하셨을 테고
1: 그렇죠.
0: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하셨을
1: 맞습니다.
0: 테고
1: 예.
0: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또 오늘 저희가 귀한 곡을 한 곡을 듣는 건데요. 정관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2: 희생 암동하야 춘향 못 돌아오고 춘향이는 옥방에서 춘하 주동 사시절을 생부르사로 기내는 뒤 이것이 옥중가였다. 옥바이음 단말을 말로만 들었더니

0: 알고 보니까 바보시면 알 것이니 어서 급히 가사이다.
1: 조사!
0: 대녀로 들어가니 우와 문창대 부르되고 대기분 두부이니 오녀로 반겨라 준양손길을 덥석 잡더니 너 비록 여지알망정 고금사적 통달하야 요녀순척 아왕 여정.

0: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처음 시작했을 때의 속도와 끝났을 때의 속도가 차이가 꽤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만큼 소리를 계속 박진감 있게 들고 간다는 이야기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대목을 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으니까 이 명창들의 이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더 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참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노래 멋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영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곡으로 태평소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원완철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영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들고 간다는 이야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대목을 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으니까 예. 이 명창들의 이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더 깊게 확인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아, 네, 이게 네. 참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노래 멋 시간 여기서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자.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3: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이때는 춥은 날이 따뜻하니까 몸이 풀려 알아서 병정할 때서
1: 노군 할
0: 때야. 춘삼은 후시절이라 처음에 군생지물이 가위 자라 가

0: 좋다.
1: 한번 뭐 울크럼치럼 부랑당지라가 이런 말이지. 실탄 실탄 나누는 시료 나누는 시료. 어? 어따 이게 시의 그만이지.
0: 그렇지.
1: 잠만의 재물을 담으면 동설용 고개나 보도 고개가 야구 문제를 없는데 오고 가는 행인을 붙잡아 옮기고 누를 패지 시려 시려 나는 은도 싫고 금도 싫고 지장도 싫고 갈치도 싫어 나노는 싫다 나노는 시려 정대장 뿡거는 이루겠다 정말 그랬으리겠나 아랑은 얕은 얘기로 발라맞히지 사장네 아주머니 소가리 하사라 이때는 넌 이때냐 구시월 주전이라 방망고꼭이란 풍이요 불미태국가 피었을 때 우리 대깨감이 위방을 갚으면 우리 집이 공간이라 집도 없고는 침망 안에 적자병풍을 눌러치고 원앙금치

0: 그랬는데 어. 남녀노유의 동서양 각국을 물러놓고 응. 웃음으로 웃자 하면은
1: 그렇지.
0: 본문에 조선의 하자줄로 모두 번역을 하면 되던겠다. 응. 하하흐흐히히 이렇게 웃고 응. 장님은 비지싸로 천천히 나오지. 응. 이러더게 우는데 이건 장님이 신세 타령이 됐지. 응. 배때 힘으로 우는 건 살찐 사람이 우는 거야. 이건 니가 웃고 이렇게 웃음까지 나오지. 장님이 신세 타는 거지. 이내 신세는 노여여 맹관이 도였으니만은 아니겠다 하고 돌아가던 게 있다.
2: 박춘재, 문영수 두 분의 소리와 장단으로 장대장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걸립굿 들어볼 텐데요. 신성남의 소리, 김석출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동렬의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멀리 전파되기 전에 엄중하게로 하울식에서 궁기서 죽이는데 그 중세는 그 딸이가

며느리 자보에 조카가 탄생하네. 그분 또 딸이라 그리시니 가수 그질로 김영색 때 며느리 보세요. 일키러 알아댄다. 내 그게는 시남쩌이다. 내 그게는 애탄살이야. 아픈 데도 없지만 시들

재미는 할머니 욕심이 많아요. 주는 대로 받지 않고 자꾸 더 달라 하니 단골 내가 심는구나. 그 말이 저 말 다 버려놓고 그저새나 재미 할머니 동네 동네 우별시 차별시나 그리네 별시 별신을 받아 잡고 합성 육성 바지자 손들 만당굴에 최당굴에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건립굿 보내드렸습니다. 신성남의 소리, 김석출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동렬의 꽹과리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난봉가 연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난봉가, 잦은 난봉가, 사설 난봉가까지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성악곡인 가곡은 다른 이름으로 만년장환지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만년, 즉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즐거움을 주는 노래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이 가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런 작품을 노래하는데요. 가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주와 간주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를 대여음, 간주는 중여음이라고 부르고요. 전주와 간주가 있으니 반주 음악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국악기들이 거의 편성됩니다.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장고 등으로 반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곡은 단순히 노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고루 갖춰진 관현악기의 음색에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합쳐진, 한마디로 격식을 갖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곡은 그 내용에 따라 주제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노래.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창가곡 반우 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김영기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여창 가곡 반우 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 들어볼 텐데요. 노래가 좋다 해서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 이 산조 유파입니다만 유대봉 명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즉흥 산조와 기둥 산조, 그러니까 즉흥이 아니라 가락을 촘촘하게 잘 엮어서 짜서 연주하는 산조. 두 가지 버전.

백인영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유대복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자진모리 휘모리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나나니 타령 준비했는데요. 차영여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디스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 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이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우리 전통 기악 독주곡의 꽃이라 불리는 산조는 느린 장단으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도록 구성됩니다. 짧게는 1,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연주가 이어질 동안 마치 가속도가 붙듯 점차 빨라진 음악은 휘몰아치는 장단 위에 무아지경의 흥을 분출하기에 이르죠. 하지만 그대로 휘몰아쳐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가선 다시 호흡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흔히 푸는 가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연주자들은 정말 모든 시름을 풀어내듯 깊은 녹음을 길게 뻗어내고 이내 홀가분한 종지음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데요. 연휴의 시간도 마치 짧은 산조처럼 가속도가 붙어 휘몰아치듯 지나가지만 마무리만큼은 느긋하게 숨을 고를 수 있어야 홀가분하게 종지음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어버이날 다녀갔다며? 아, 우리는 너무 멀어서 연휴 아니면 힘드니까. 결혼 후 친정집과 먼 지역에 살게 되면서 친정 부모님을 뵙는 것도 쉽지 않아졌지만 오빠랑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나마 명절에 잠깐이라도 보게 되면 다행인데 오빠도 나도 우리 공통의 부모님 외에 각자의 처가와 시댁에도 다녀와야 하니 일정이 엇갈리면 못 만날 수도 있게 된 거다. 은우 많이 컸지? 엄마가 엄청 반가워하셨겠네. 그럼 우리 은우는 폭풍 성장했지. 민성이도 몰라보게 컸다고 엄마가 그러시던데? 안 그래도 우리 은우가 민성이 형아 보고 싶다고

0: 뭐 이상 있는 건 아니지?
1: 아유, 그냥 술 빼지 뭐.
0: 아, 술 좀 줄이고 다이어트 좀 해. 아, 세훈이가 배 나왔다고 구박 안 해? 이제는 건강 생각해서라도 운동해야 돼. 현실 남매의 대화가 대부분 그렇듯 우리도 서로에게 보고 싶다거나 걱정된다거나 그런 낯간지러운 말들은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내세워 은근슬쩍 그리움을 전하고 엄마의 걱정을 빌려와 내 걱정을 살짝 얹을 뿐이다. 사실 어릴 땐 워낙 자주 싸우며 자라서 늘 서로에게 공격적인 언행이 몸에 배어 있었던 우리 남매. 하지만 우리끼린 서로를 공격할 수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내 혈육을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서 혹 우리 중 누구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 땐 다른 한 명이 돌멩이 주워들고 달려가 응징하는 전사가 되곤 했었다. 그랬던 꼬마 전사들이 어느새 나이를 먹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보니 이제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그저 각자의 가정을 지키며 사느라 하루하루 고단할 수밖에 없을 서로의 삶이 말하지 않아도 안쓰럽고 애틋하고 그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랜 세월 몸에 밴 공격적인 언행을 한순간에 다정하게 바꾸자니 그건 또 손발이 오그라들어 못하겠는 것이다. 야, 우리 민성이도 은우 보고 싶다는데 애들 너무 커서 서로 못 알아보기 전에 한번 만나게 해주자고. 만남의 명분으로 아이들을 내세우는 걸 보니 그 역시 오그라드는 손발에 붙들 무언가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인가 보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우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바빴는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인 우리 각자의 아이들은 무슨 견우와 직녀 마냥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한다. 매일매일 싸우고 삐지고 투닥투닥 할 수 있는 존재와 그 시간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도 보다 다정한 남매 사이일 수 있었을까?

박태준 작곡, 한재현의 피리 왜 여러분의 연주로 오빠 생각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남매의 모습이 그려졌네요. 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아마 이번 연휴 중에도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상하게 애정 표현이 쉽진 않지만요. 서로의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지는 가정의 달 여러분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 듣고 올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희망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뮤이스트의 연주로 탱고 산조 함께합니다.

0: 김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이들인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1: 기상관측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빈번하게 찾아온 올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0: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빈번하게 찾아온 올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최근 5년 사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9일로 1970년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도 4일에서 14일로 급증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 역시 10회에서 31회로 약 3배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올여름부터 기상청의 특보 체계가 개편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체계 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는데요. 폭염중대경보는 2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2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됩니다. 열대야 특보 기준도 새로 마련되는데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됩니다. 다만 지형적 영향과 도시 효과 등을 고려해 대도시와 해안, 도서 지역은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월요일은 월드뉴스 함께합니다.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로 올림,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미량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0: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참회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보셨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가 저 글 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에 소원으로 참회를 적어 넣었을까 싶었다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 부처의 뜻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 떠오르는 연등처럼 여러분 마음을 밝히고 싶은 여기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추희명이 부른 화등,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연등 아래 어머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영도 시 구름에서 뽑았습니다. 정령 윤에 있어 받아야 할 몸이라면 아예 목숨일랑 허공에 아사지고 하늘이 연기로 올라 구름이나 되려오.

이영도 씨 강경화 작곡 구름 소프라노 박현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나태주 씨 손이룬 작곡 소망 베이스 한혜열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양주동 씨 박태준 작곡 산길 메조소프라노 김혜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또 동아국악 콩쿠르에서 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금의 차루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전수교육생이기도 합니다. 또 KBS 국악대경연을 비롯하여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동아국악콩쿠르 등에서 여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장구연주로 맡은 방지원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전수자입니다. 2024년에 KBS 국악대상 연희상을 수상했고요. 또 서울예술상, 포르쉐 프론티어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젊은 예인이 한 무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들어보실 곡은 김용건이 연주할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서공철 명인은 1911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생전에 가야금을 비롯하여 철금, 아쟁, 양금 또 가야금 병창에 능한 예인이었습니다. 현재 많이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들은 대부분 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 계열에 속하는 것에 반하여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한숙구 계열에 속합니다. 산조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즉흥적인 느낌이 강하고 또 호방하고 남성적인 힘있는 연주로 선보이는 산조이기도 한데요. 특히 휘모리 가락에서는 산조 초기의 특성 중에 하나인 즉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산조로 연주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강정숙 명인을 통해서 전승되었고요. 특히 엄모리 장단의 추가와 또 휘모리 뒷부분은 강정숙의 던음으로도 잘 전수돼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연주는 방송 시간에 맞춰 일부 악장이 정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스름과 진양조를 생략하고 중모리부터 들을 텐데요. 전바탕을 듣는다는 마음보다는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의 핵심적인 성흥

시원이 함께합니다. 혼조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금을 비롯하여 아쟁, 피리, 해금산조, 즉 여러 작품들을 남긴 명인입니다.

Boom!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김경인 시인의 시 여름에 할 일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기 위해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야만 하겠죠. 표정을 살피는 동안 두 눈이 서로 마주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김진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너에게 가는 길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김경인 시인의 시 여름에 할 일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이번 여름에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고 말하는 시였죠. 다른 사람의 그늘을 읽는다는 건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독을 알아차린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여름은 보다 다정하고 풍성한 여름이 될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류시와 시인의 시 여섯 줄의 시를 음악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의 노래와 연주로 여섯 줄의 시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살타첼로의 옹해야, 그리고 최장규의 여러분의 소리로 고향 들소리 노릇다령 만나보셨어요. 네, 그럼 이젠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아주 귀엽고도 엉뚱한 표정 속에 슬프고도 진지한 이야기를 숨겨두는 이원아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등단한 시인은 등단작인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로 등단부터 바로 주목을 받았던 시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면서도 또 귀여운 말하기를 보여주어서 평단은 물론이고 독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2020년에 첫 시집이 출간되었으니 요즘의 분위기에 비하면 다소 늦은 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 자신이 절치부심하여 원고를 한번 갈아엎고서 다시 준비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출간된 시집의 주제는 매우 흥미롭게도 분단입니다. 젊은 시인이 다룬다고 생각하기엔 다소 낯선 주제이기도 한데요.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음악 듣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그림이 제주의 역사와 풍경을 음악으로 담은 어쿠스틱 아일랜드 음반 중에 한 곡 준비했습니다. 그림의 오름의 시간 전해드릴게요.

20년을 지켜온 이름이 3초 만에 사라지다니.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데 맞나요? 여긴 장미도 색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20년을 지켜온 이름이 3초 만에 사라지다니.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데 맞나요? 여긴 장미도 색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푸드덕거리는 날개는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책을 펼치면 작은 돌들만 굴러다니는 곳입니다.

20년을 지켜온 이름이 3초 만에 사라지다니.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데 맞나요? 여긴 장미도 색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푸드덕거리는 날개는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책을 펼치면 작은 돌들만 굴러다니는 곳입니다. 이름을 되찾는 날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원하 시인의 수초가 통뼈를 두드리는데 와닿는 게 있을까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시인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고향을 떠올리게 된 것이 이번 시집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집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의 기억과 그 어려움을 옮겨 적으며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아픔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의 말을 대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안수련 외 여러분의 연주로 그리움은 하늘에 번지고 전해드릴게요.

능동적으로 펼쳐지는 인문 축제라고 합니다. 행사장은 광주광역시 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 지구일원에 마련되는데요. 생각을 끄는 편백숲과 생각을 켜는 광장 같은 곳에서 청소년 시 백일장, 인문사유정원 오방차담, 누워서 듣는 시 낭독회, 눕독 같은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6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만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 인문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장, 생각을 끄는 숲, 생각의 통로, 생각의 확장인데요. 여기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뮤지컬 출연 소식이 또 들려요?
1: 아, 네. 이번에 그 대구에서 딤프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는데
0: 네.
1: 그 초청작으로 유엔이라고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2년 전인가.
0: 네.
1: 네. 이번에 재연을 한번 하게 돼서 6월 20일날, 21일날 이렇게 딱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0: 하, 진짜 열심히 한다.
1: 혼자 4회.
0: 원캐로 가는 거예요?
1: 네, 원캐로 이틀 동안 4회 하게 됐습니다.
0: 조금 빠듯하네요, 일정이. 이거는 그래도 출연진이 좀 많이 나오시는 건가요?
1: 2인극입니다.
0: 오 마이 갓. 2인극이면 이제 상대 배역이 한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분도 원캐세요?
1: 여자 배우분은 하루

0: 사연 소개 시작합니다.
1: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까요? 놀이터님입니다. 퇴사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0: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아우 잘하셨어요.
1: 네, 자진 퇴사는 뭐 축하드립니다. 네, 제 오랜 꿈이 여행 작가거든요.
0: 네.
1: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설렘 99%. 두려움 1%. 우와. 딱 2년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0: 오.
1: 덕담 한마디씩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래로 응원해 주면 더 좋고요.
0: 아,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네네.
0: 진짜로?
1: 네.
0: 근데 여행 작가가 한 네. 2, 3위권은 되는 것 같아요.
1: 여행 작가가 한 2, 3위.
0: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1: 여행을 하면서 그냥 감흥을
0: 예.
1: 사진도 한번 찍고.
0: 예예.
1: 그쵸. 에세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
0: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자신의 작품 활동하는 분들이랑 또 맛 네. 칼럼 리스트들.
1: 아.
0: 여기저기 먹을 거 다 먹으러 다니시면서 그걸로도 네. 평론하시고 이런 분들.
1: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진짜 행복하긴 하겠다. 여행 다니면서 일이다.
0: 시현 씨는 여행할 때 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 저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 겁니다.
0: 아, 그러면 숙소보다 주변에 얼마나 맛집이 많은지가 중요합니까?
1: 어, 그렇죠. 일단은 어. 제가 좋거든요.
0: 예.
1: 분위기도 너무 좋고
0: 어.
1: 화양 뭐라고 돼 있던데.
0: 아무튼
1: 가면은
0: 서울에도 많잖아요. 양대창 지금도 좀 달라요.
1: 다른 게 거기 예. 가면 들어가는 편이에요.
0: 그러면 여행에 이제 다녀와서 이제 네. 만족도를 스스로 가늠해 볼 때.
1: 네.
0: 맛있는 걸 많이 먹은 여행이면 아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
1: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0: 어.
1: 화양 뭐라고 돼 있던데.
0: 아무튼
1: 가면은
0: 서울에도 많잖아요. 양대창 지금도 좀 달라요.
1: 다른 게 거기 네. 가면은 이제 시장 같은데
0: 네?
1: 그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상가 안에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다른 이모님들이 딱 이 정도의 크기를 한 분씩 맡고 계세요. 이게 하나 다 다른 분.
0: 그래서
1: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여기서 구워주시는 그 양 내장을 먹는 거죠.
0: 부산 그거 한번 검색해가지고
1: 네.
0: 한번 부산 갈 때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1: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0: 얼마나 좋길래 시현 씨가 1번으로 꼽아주셨는지.
1: 네.
0: 자, 그 전에 네. 우리 저 응원해드려야지.
1: 맞다,
0: 참.
1: 응원.
0: 부러워만 하다가 말았네.
1: 아, 99% 설렘. 예. 두려움 1%면은 사실상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
0: 네.
1: 겁먹지 말고. 일단은 뭐든지 생각나는 거 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이 두려움 1%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렘이 100%면
1: 네.
0: 가서 너무 또 이렇게 들떠있다가
1: 아, 뭐
0: 실수할 수도 있고
1: 네네.
0: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 1이 놀이터님을 아주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뭐 여행 많은 유튜버분들의 저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0: 어, 맞네.
1: 예, 네네.
0: 예, 다녀오셔가지고 멋진 글 보이면 저희한테도 소개해주시고요. 저희도 우리 시환 씨가 추천해준 그 맛집처럼
1: 네.
0: 그 여행지 한번 가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1: 좋습니다.
0: 다음 사연은요?
1: 네, 다음 사연은 아이고 다음 생엔 마주치지 말자
0: 헐.
1: 님입니다. 매사 굶뜬 남편 때문에 속 터져요.
0: 헐.
1: 남편이 전에 배달 전문 가게를 했는데 그때 배달용으로 타던 오토바이가 있어요.
0: 예.
1: 가게도 금방 그만둬서 오토바이가 필요 없게 됐는데 팔라고 했더니 가끔 바람 쐴 겸 타기도 하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산 거라 처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주차하다가 남편의 오토바이를 받아서 뒤쪽을 망가뜨렸어요. 물론 보기에만 흉하지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그 분은 수리하고 연락 주시면 수리비를 주신다 하고 연락처를 남겼는데 남편이 카센터에 가야 말이죠.
0: 아...
1: 결국 그대로 방치한 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네 공터에 세워져 있어요. 보험비만 꼬박꼬박 내면서요. 번호판도 안 떼셨다고요? 이젠 낡아서 폐차해야 될 수준이에요. 보험 가입 시기가 도래해서 보험 되지 말고 빨리 폐차하라고.

0: 손을 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네. 이미 했잖아요.
1: 아 이미 했으니까 네. 맞아.
0: 예쁘다고 해줘야지.
1: 어, 맞아 맞아. 예. 아 근데 친한 친구면 예. 눈이 좀 부었을 때 어차피 이게 애프터가 아니잖아요. 아직 비포인 상태잖아요. 부어 있으니까.
0: 비 ING인 거죠.
1: 아이 진행 예. ING죠. 예. 그래서 좀 웃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 또 딱 그 풀렸을 때.
0: 나는 근데 그 쌍꺼풀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 해가지고 눈 부은 사람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저는 저도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잘 안 되나요?
1: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그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어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어? 했어? 그냥 뭐 아 잘했네 어 뭐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근데 좋아지겠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0: 아니 그 웃음을 참았으면 좋은데 네, 그렇죠. 어차피 못 참고 넘어갔으니 그걸 뭐 되돌릴 수는 없고 이제 와서 그걸

0: 다음 사연은요?
1: 네, 삐삐뽀뽀님입니다. 요즘 부쩍 지인들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젊은 시절 싱그러운 추억을 함께 만들었던 그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어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어? 했어? 그냥 뭐 아, 잘했네. 뭐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픈 내 주변 사람들 나 포함해서 얼른 치료받고 완쾌해서 싱그럽게 만나자 해주셨습니다.
0: 저 시원 씨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를 텐데 제 네. 나이 또래 이제 친구들 단톡방에는 항상 누가 어디 아프다, 어디가 고장났다, 어디가 부러졌다 얘기들이 올라.
1: 속상하네요.
0: 그럼 보통 이런 얘기, 야 국산 50년 넘게 썼으면 고장 날 때도 됐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아, 네네.
0: 외제는 좋은 제품이고 국산은 그쵸. 싸구려이던 시절, 우리 아 진짜
1: 예전
0: 아주 못 살던 시절에 네. 그 습성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런 농담들을 하곤 하는데
1: 네.
0: 아 그래요. 이제 고쳐서 써야 돼요.
1: 아 뭐 그래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씩 고장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0: 벌써요?
1: 쉽게 고장 나고.
0: 아, 예, 안
1: 그래서
0: 되는데.
1: 그냥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 뭐 이렇게 알고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그게 차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네. 명품 좋은 차를 막 사도.
1: 네. 시간이 지나면 네,
0: 소모품은 갈아줘야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서비스 센터도 잘 모를 텐데 제 네. 나이 또래 이제 친구들 단톡방에는 항상 누가 어디 아프다, 어디가 고장났다, 어디가 부러졌다 얘기들이 올라와.
1: 속상하네요.
0: 그럼 보통 이런 얘기, 야 국산 50년 넘게 썼으면 고장날 때도 됐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아, 네네.
0: 외제는 좋은 제품이고 국산은 그쵸. 싸구려이던 시절, 우리 아 진짜
1: 예전
0: 못 살, 아주 못 살던 시절에 네. 그 습성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런 농담들을 하곤 하는데
1: 네.
0: 아 그래요. 이제 고쳐서 써야 돼요.
1: 아 뭐 그래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씩 고장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0: 벌써요?
1: 쉽게 고장 나고.
0: 아 예, 그래서 마이웨이님.
1: 네 아이가 사춘기 열병을 호되게 알았어요.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듣는 사람마다 다 저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배들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흐르니 아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자기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야 마음 편히 웃으려는데 거울을 보니 이미 저는 폭삭 늙었네요. 그래도 마음 편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면요. 저만 믿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로 돌아올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하.
0: 사춘기 자녀분을 둔 마이웨이님의

0: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실까요?
1: 아,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네. 아까 제가 마음이 좀 갔었던 네. 다음 생엔 마주치지 말자 님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천일 동안입니까?
1: 아닙니까? 네. 그걸 준비할 걸 그랬어요. 네.
0: 뭡니까 그래서? 네.
1: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선생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세상, 이 노래를요?
1: 네,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 예. 약간 좋아했던 모습과 그리고 서로 노력하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그려지길 바라면서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은 좀 돌아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오늘도 예 건반에는 우리 정선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시환 씨의 콜라보 무대입니다. 최백호님 원곡이죠. 낭만에 대하여.

0: 박시한 씨의 목소리로 낭만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아, 뭐 잃어버린 게 좀 많으세요? 그 나이에?
1: 아니다.
0: 많이 아니 뭐, 잃어버린 사람 같네.
1: 뭐 그렇진 않은데 예. 가사 자체 먼저 되게 꽂혔던 게 네. 와 이게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0: 아직 공감이 안 가죠. 예. 어떻게 시련이 달콤해.
1: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막 근데, 생각을 해도
0: 실현을 하려면 일단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아세요, 혹시?
1: 그냥
0: 여기 나오잖아요, 도라지 위스키.
1: 네, 도라지 위스키가 그냥 당금주 아닌가요?
0: 아니에요.
1: 아니요.
0: 도라지도 안 들어가고 위스키도 안 들어가는 그냥 약간 도라지 향, 그러니까 위스키 향만 들어가는 술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대요.
1: 아, 정말요?
0: 그 위스키라는 술 자체는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사치품이어가지고 보통 사람들 먹지도 못했고,
1: 네.
0: 일본의 토리스 위스키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1: 네네.
0: 그 이름 비슷하게 해서 도라지로 바꾸고, 그림만
1: 아.
0: 그냥 도라지 그려 사진인지 뭐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도라지 위스키라고 팔았다더라고요.
1: 어머. 도라지가 안
0: 안
1: 들어갔는데
0: 들어 위스키도
1: 이름이
0: 안 들어가고 도라지도 안 들어갔어요.
1: 아.
0: 칼국수인데 칼안 들어간 거랑
1: 그런 느낌인가요? 어머.
0: 그렇습니다.
1: 실망인데.
0: 실망이에요.
1: 도라지 들어갔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불렀는데.
0: 도라지주 나 더덕주 막 이런 거.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우리 그 상자네 소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1: 네.
0: 산삼주가 하나 있는데
1: 네네네.
0: 그거 박시환 씨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까먹고 못 드렸어요.
1: 맞아요. 네.
0: 그거 드릴게요, 다음에.
1: 네네, 저 한번 지금, 아,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가져가겠습니다.
0: 문 따고 들어가서 가져가세요.
1: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노래 한곡 듣고 옵니다. 폴킴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0: 폴킴의 목소리로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시환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은 미리 보내주신 사연들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또 가봅시다.
1: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실버 강님. 몇 년간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요. 몇 번 떨어지고 이제는 미련 없이 그만두려고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인생에 이 시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제 인생을 제대로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포기를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0: 포기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아,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진짜 쿨하시

0: 외식을 이제 딱한 번만 하고 또 아끼신대요. 그동안도 얼마나 알뜰하셨는데. 아,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1: 그래요. 이게 선택인 거죠. 다가오는 것들을, 아, 내가 그동안 막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0: 네.
1: 생각이 됩니다.
0: 맞아요.
1: 네. 다음 사연은요.
0: 네, 꿀단지님.
1: 네.
0: 저희 드디어 집장만.
1: 장만하고, 멋있게 외식하고, 또 이제 대출 다 갚는 걸 향해 달려갈 것이냐.
0: 맞아요.
1: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꿀단지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0: 네, 응원합니다.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겠죠. 너무 깊어서 축하받고 싶습니다. 이사 간날딱 하루만 딱 외식하고 그 다음부터 돈 엄청 아껴서 빨리 대출 갚을 거예요. 대출 다 갚는 날또 사연 드릴게요. 시완님 노래로 축하해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요즘 대출 받아서 집 사기 되게 어렵다던데 어떻게 또 방법이 있으셨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집에 대출 나오기도 힘들고 와 진짜.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또 이제 외식을 이제 딱 한 번만 하고 또 아끼신대요. 그동안도 얼마나 알뜰하셨는데. 아,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1: 그래요. 이게 선택인 거죠. 네. 먹을 거 먹고, 막 놀 거 다 놀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그냥 집은 나중에 하다가 말 것이냐.
0: 맞아요.
1: 아, 진짜 악착같이 참아가지고. 내가 짠! 내 집 장만하고.
0: 하고 공부만 하고 그러면.
1: 예.
0: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될 것 같아요.
1: 이 방의 유일한 여자분이신 우리 정선아 씨께 비록 마이크는 없지만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걱정스러운 겁니까?
2: 자연스러운 거예요.
0: 아, 자연스러운 거라고 네. 하십니다.
1: 그래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우리 모몽이님 따님이 얼마나 더 예뻐지실지.
0: 네네 맞습니다.
1: 자, 해바라기님.
0: 해바라기님 시험관 10차 도전 중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전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 진짜
1: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0: 진짜

0: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분께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1: 그래도 모몽이님께.
0: 예. 사춘기 네. 딸.
1: 사춘기 딸. 뭘 해도 좋으니 우리 착하고 순한 아이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0: 아, 딱 맞네.
1: 네, 빛과 소금의 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럽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닌가요?
0: 사춘기 자제분들 이제 자녀를 보면서 얘들이 그 귀엽고 이쁜 애들이 왜 자꾸 나한테서 멀어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근데 뭐 아까 다른 사연에서도 있었지만 기다리면 또 돌아온다고 하니까.
1: 아, 맞습니다.
0: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더 기다려 보시죠.
1: 네.
0: 자, 모몽이님께 드리는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역시나 정선아 씨의 피아노 연주와 박시환 씨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억 속의 멜로디 오태훈 씨 음성 이어서 박지윤 씨의 환상까지 듣고 왔네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1365님의 사연이네요. 아기가 다행히도 밤 10시 전엔 꼭 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저에겐 혼자만의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게 너무

정재일은 국악을 바탕으로 참 다양한 시도를 해왔죠. 국악 크로스오버 팀 프리에서 활동하면서 프리 멤버인 원일, 한승석 등과 함께

아이고, 예민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은 정말 둔감한 사람들도 예, 같은 라인 리모델링 공사는 못 참죠. 특히나 그 소음이 집중되는 기간들이 며칠씩 있죠, 앞뒤로. 와, 그땐 진짜 죽겠더라. 사전에 고지가 되긴 하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아침 뭐 보통 9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9시부터 한다 그래놓고 8시 57분에 시작해도 바로 짜증나가지고 막 신고하고 싶어집니다. 예. 짜증이 나고 예. 예민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예. 내가 너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아유 그래도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한테 또 저런 폐를 끼칠 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이상한 단어입니다만 약간 저축한다라는 생각으로 예, 버텨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유열 씨의 노래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권정구 최명화의 연주였습니다. 등대지기 듣고 왔어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300 하나님, 제가 요즘 좀 아팠는데요. 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있어요. 직장에 다녀서 바쁜데도 언니 신경 써주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얼른 나아야겠어요. 소식 주셨습니다. 야, 너무 착하다. 예. 우리 진짜 얼른 나와서 또 동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그래야겠다. 그나저나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 흐뭇하실까요? 이렇게 예, 내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내가 참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놀이터에 달림

지난날 우리 예인들 중에는 끊임없는 연습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악기를 늘 가까이 하면서 수없는 반복 연습을 거치지 않으면 음악은 이내 무뎌지고 마는데요. 많은 연습을 거쳐야 일정 경지에 오르게 되는 그런 솔직하고 당연한 이치 아주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요즘엔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 명인들은 이미 그런 법칙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찌감치 체득하고 구현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음악의 멋이 깊이 각인되는 곡 골랐습니다.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인데요.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남들보다 몇 갑절, 몇십 갑절 연습을 더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도로 수연장 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들의 연습에 믿었는데요. 그만큼 끊임없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솔직하고 당연한,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서 오늘 도드리 들으면서 다시금 그 이야기 새겨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우리 향악곡의 대표 주자, 그 뿌리를 백제시대의 정읍사라는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곡 수제천 골랐습니다. 이 곡의 본래 이름이 정읍이고요. 수제천은 훗날에 붙여진 아명입니다만 그만큼 끊임없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솔직하고 당연한,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서 오늘 도드리 들으면 수 있는 곡 수제천 골랐습니다. 이 곡의 본래 이름이 정읍이고요. 수제천은 훗날에 붙여진 아명입니다만 오늘날에는 본래 이름보다 아명인 수제천이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각각 6장 단으로 돼 있고요. 4장은 좀 짧습니다. 2장 단 구성입니다. 또 연음기법으로 연주하는 그런 방식이 매력적인 음악인데요.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잠시 쉬면 대금, 해금, 소금, 아쟁 이런 악기들이 그 선율을 이어받아 음악을 연주해서 마치 물결이 일렁이는 듯 곡선을 그려내는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음악 들으시면서 그 멋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를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전곡 듣고 오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무산향은 대모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해당합니다. 대모반은 평상과도 비슷한 나무로 만든 침상에 둘레에는 난간을 둘러쳐서 만드는데요. 무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동무를 추기에 적합한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 궁중정제 중에 대부분이 여러 명이 함께 추는 군무인 것에 비할 때 동무는 아주 귀한 편이죠.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춘행전도 화문석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추는 춤이잖아요. 그 춤과 비교해서 감상해 보는 것도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무산향 춘행전 모두가 1828년 순조 28년에 처음으로 추어진 춤입니다. 음악은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이라든가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허튼타령, 취타, 길타령 이런 여러 음악을 취해서 길이를 조정해가며 연주합니다.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궁중정제 무산향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평시조 인생을인데요. 우리 시조는 시조시를 5박과 8박으로 엮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은 588588박, 종장은 585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평시조를 장별로 구분해서 노랫말을 보겠습니다. 초장,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중장, 좋은 일 굳은 일이 꿈속의 꿈이어니. 종장, 두어라 꿈 같은 인생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끝에 석자 어이리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듣겠습니다.

전문적인 가객들에 의해 전승된 노래인데요. 오늘 들으실 백구사는 19세기에 가집인 육당본 청구영원에 그 노랫말이 수록돼 있고요. 아양금보라고 하는 악보에는 그 선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런 노랫말로 보면 왕에게 내침을 당한 주인공이 백구가 날아다니는 바닷가로 내려와 살고 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 듣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

아쟁과 피리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윤윤석류 아쟁 산조 병조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쟁 산조를 만든 윤윤석, 이분은 부친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참 다재다능했던 분이죠. 워낙 다양하게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셨는데요. 악기 외에 단가나 판소리도 잘하셨고요. 또 호적, 설장구, 꽹과리, 또 판소리 곱법에도 능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일섬 명인을 만나면서 이후 아쟁에 몰두하셨고요. 아쟁의 일가를 이루게 된 분입니다. 오늘 피리와 함께 연주한 윤윤석류 아쟁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골랐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오리정 이별 대목입니다. 춘향과 이도령이 오리정에서 이별의 안타까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요. 오리정 이별 대목 듣겠습니다.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
1: 어디 정 동이겜수발
0: 아.
1: 울며 부르다가 놓는
0: 아. 지.
1: 천

그릇에 치면서 잔디 땅 나 그런 곳에

이리 앉아 설리 울지 내 행차 나고 양고 1초 2초 3초

아이고 훌쩍훌쩍들고다오는데 동염소발당도 하니 초장구름 소리가 귀에 얼른 들려거날 이에 밤자에 차오름이 분명 춘향으로구나 니가 잠깐 좀 가보고느라 도련님 귀도 박소 가보면 못할 것이오 그냥 두고서 가십시다 이 자식아 서적 모르는 소리 말고 말꽃비 나를 주고 잠깐

0: 어쩐지 왜 웬일이냐.
1: 아, 좋지.
0: 아이고요.

아이고. 저에게 그 얘기하고

0: 모르던 내 묘목 오르래 여신 보던데 생각나서 어쩔까나.
1: 아,
0: 축자헌이 누친이 계시고 사자헌제 고생이라. 죽도 사도 못든 내 실세들을 어찌하면 못한 말이냐. 이리 안정 오르마룰저 향단이도 옆에 섰다. 춘향보다 더 서리고 난 뒤에 설망스럽게 울어 못

아비의 눈을 띄우고자 심청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 재물로 몸을 팔았구나. 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이 소식을 안 심학규는 울며 불며 실성 발광을 하고, 청이는 남경장사 선인네들 손에 이끌려 배에 실려가는 뒤

조금 불.

동우술 고색 당수 삼색 실과는 파비차적이

생의 번호를 봐도 다 강제구요 많이 막내 한국이 아니냐 하우시 군현지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보고 정한 홍수 구주 돌아들고 어? 오자서 분노할지도 어?

아니요 기도라니 화장분한 무의물리 체전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문상 무슨 얘기 아니냐 우리 선이 수문예병 상고로 귀여봐야 경세우 경정으로 변액서라는 날려고 오늘날 김당수에 인재수를 드리오니 통해신 안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릉이며 북해신 웅가이며 강한이 장마 청탄 지구니 하가마야 주옥

나라 나고 너네 조마따라가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두드러 감고 보금질이랑 으드드드

그때여 신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옥황상제께 없어 사회영왕에게 하교하시되 묘일 묘시에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교 딸 청이가 물에 들 것이니 고이 모시라는 어명이 지음하시거늘 사회영왕령을 듣고 그 시를 기다릴째 과연 옥같은 낭자가 호련히 물에 들거늘 태국 교자의 고이 모시여 수궁으로 들어올지 위도 장을 씌우고 전상선녀 선관들이 심소저를 보자 하고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생년 타고 구름탄 적송자 청이동자 황이동자 쌍쌍이 모셨네 월궁향원 바우선녀 남학부인 팔선녀들이 좌

잘난하구나. 주잔을 드릴 주고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한 호박병에 젖을 쪼 가득 담고 한 가군데 삼천 벽돌을 덩그렇게 괴었으니 세상에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야라고 이래 태연하야 극지에 봉궁다. 이때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시는데 인원윤구하니 전 곽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후토 부인이 되었던가 보더라. 심청이가 수궁에 머물러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 자강을 하시난디 오색 채운얼 기진에 가득 싣고 벽도 하타 살비운내 버려 곱고 청학 백학은 전매 서고 수구를 내려오고

치예.

경기고선으로 들어왔다 기로온다 흐를 부르 내 왔노라 세상

대고 뭐지 이러며 아이고 내 새끼야 꿈이면 깰까요 유로다 그제야 심청이 모친인 유로를 짐작하고 부인의 목을 부인

외로운 시

심소절을 환송할지 곧 한송이를 조화있게 만들어 양배 선녀로 시위하고 금수 보배를 가득히 넣어 보내니 이난 곧 임당수라.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하신 후 답비를 안 여시고 세상의 온갖 기와 요초를 모아 황극전 넓은 뜰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난디 화초도 만구만다 8월 부유군 자륙만당 출수의 홍년화 알명구독을 향원 손식 전튼 한매와 진실량의 거구재란 불고 있다고 복성군 불구이를 용사는 소축제를 국방군 삼천 제자를 공두르라니 향단춘 풍에 살구군 이와 만지 부르게 무르니 장신분중 백구시오 천태산 들어가니 양미르게 자야이 원정 부지 이별하니 옥청여노 앵도와 조국 하늘 본지 기억지하를 거두 이화로 왕경관화 홍국백국 사계화 동원돌이 변신춘 목동주가 행완

토선주는 임당수에 떴던 곳을 의전에 진상하였구나. 송천자 보시고 퇴희하사 도선주를 불러들여 무창 태수를 제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 심어놓고 구경을 하시란디 천재 보시고 대희하사 적꽃이 웬 꽃이냐 적꽃이 웬 꽃이냐 쭈지 벽두 와를 동방사이 나온 지가 3000년이 묻다 되니 벽도 화도 아니요 금랑 세계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이렇게 재상, 화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왕과 재상. 어떻습니까? 참 멋진 비유 아닙니까? 왕만 작약이 탐스럽게 피어나는 때입니다. 모란과 작약은 얼핏 보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꽃송이가 뒤에서 고르게 살피는 자리도 필요하다. 선인들의 지혜를 꽃을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요 모라는 듣겠습니다. 노래에 조일합니다. 꽃 중에 왕, 화왕이라고 불렀고, 작약은 모란 곁에서 품격을 함께 나누는 꽃이라 해서 꽃의 재상, 화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왕과 재상. 어떻습니까? 참 멋진 비유 아닙니까? 왕만 있어서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고 재상만 있어도 중심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빛나는 자리도 필요하고 뒤에서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곽태규 새피리 앨범 가운데 영산회상 하현도들입니다. 영산회상은 아홉 곡이 이어지며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는 대표적인 풍류 음악인데요. 그 긴 흐름 안에서 오늘 만나볼 하현도들이는 부드러운 멋이 살아있는 곡이고 새피리의 맑고 절제된 음색으로 그 깊이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피리는 겹으로 된 설을 물고 부는 관악기죠. 향피리, 당피리, 새피리로 나뉘고 그 가운데 새피리는 소리가 크지 않고 부드러워서 줄풍류 같은 정악에서 많이 쓰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 스며드는 악기죠. 오늘 연주를 들려주실 곽태규 명인은 피리 정악에 정도를 걸어온 그러한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제천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안이 헐고

La la la.

0: 들려드린 곡은 수심가, 여금 수심가였습니다. 구음의 최경만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 곡은 판소리 수궁가 중 수궁풍류부터 가자 가자까지입니다. 소리의 김준수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1: 토끼가 어찌 계면을 잘 늘어놨던가, 용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태공을 해하는 자는 정배를 보낼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술상 하나 차려들여 오너라. 술상을 들여놓으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하는지, 왕자지드 봉비리 곽쳐다 죽장고, 짜지렁 공 경저콩 장자방의 옥통소, 띠띠로띠로 석연자 검은고, 설렁개둥덩 해강의 해금이며, 완저거 휘파람 혁타고 재용정능 바사보사, 이국어 재련국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나

나를 몇 산짝분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지 암내 퍼들은 정보장 누르고 뒷내 퍼들은 유록장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촌기 초동을 못

충청어 들던지 촐랑왕 촐랑 눈이 아따 야들아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가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어떤 시리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 하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가 선어잔 부었더니 아마도 똥덩어리가 촐랑촐랑 하는 소린갑다 장담은 허였으라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는디 대왕의 병세 만만히 중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 별주부는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기가 막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노 본실 간사와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은 초목금소라도 뱃속을 대요 맹하고 칠종칠금 하든 채가 당하지 유아니거는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전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고정을 멸하여 조업고 소신을 응지 처참 하더라도 여하

내가 무슨 원수더냐. 왕명이 지중거든 니가 어찌 기만을리 옛말을 니가 못 들었느냐. 하그리 학창으로 용왕을 살해고 미국의 망국이 될 것이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와 가리 들었으면 조련이와 많이 이루 가니 없고 보면 불쌍한다.

조국 산천을 파리 문이 청천은 뭐로 있고 일학장사 추세관 하니 부지하차조상 군공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군자 서 있으되 불은 어딥고 검은 관을 쓰고 문을 대공은 하이즉 좌오 청산하니 관물가이지요 탁조부림하고 유음내팽생이래 당도

아주 밥 비지네요 정 뼈깡을 당도하니 소자 첩품 중주로다 동산의 달떠오네 투옥한의 배우하고 행강을 함께가 소진노화

봉 기주로 토란을 쩌고 주하든 강대공도 빗수로 돌아들고 을기동 차악뿐이라 백개수면을 타

1부 마무리곡 판소리 수궁가 중 수궁풍류부터 가자 가자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준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0: 1부 마무리곡 판소리 수궁가 중 수궁풍류부터 가자 가자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준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 우리 조상들의
1: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오,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문학 공간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개관한 대전 태미 문학관인데요. 이곳에선 지금 개관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경계 위의 문장, 신채호와 백석, 유랑의 기록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 출신의 단재 신채호 그리고 시인 백석의 삶과 작품을 이동의 경로라는 시선으로 살펴보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 시대와 현실의 경계 위를 지나며 자신만의 문장을 써

러시아 민요 카츄샤를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사과꽃과 백꽃이 피고 구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러시아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익숙한 러시아 민요 선율이 25현 가야금 서억대의 풍성한 울림으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카츄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의 광주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군대에 입대했을 때 혹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가야 새로운 사람이 오면 경계하기도 하고 뭐 텃세하는 문화들이 아직도 은근슬쩍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신고식 문화,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 벼슬길에 오른 신참들을 골탕 먹이던 혹독한 관례, 신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이 신참례는 고려 말 권문 귀족 자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거 임용되자 공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애초의 목적은 잊혀진 채 그저 하급자를 가혹하게 괴롭히고 또 두 관문이 있죠. 바로 신고식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사람 참례 풍경이 생생하게 적혀 있는데요. 예문관이나 성균관 같은 귀한 관청에 새로 들어온 이들의 길을 꺾겠다고 내는 악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15세기 성현이라는 선비가 쓴 용제 총화라는 책에는요, 이 신참례 풍경이 생생하게 적혀 있는데요. 예문관이나 성균관 같은 귀한 관청에 새로 들어온 이들의 길을 꺾겠다며 한밤중에 신참을 차가운 연못에 들여보낸 뒤에 관복의 모자인 사모로 물을 퍼내어 물고기를 잡게 하기도 했고요. 비용은 또 얼마나 엄청났는지 처음 관직을 받고 베푸는 잔치, 허참이라고 있습니다. 또 50일이 지나서

학창시절 많이 불렀던 가곡 목련화를 한충은과 권정구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외치고 있는 기분 좋은 주문, 오늘도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주문이 오늘을 멋지게 열어줄 겁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삼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동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아주 사소한 일도 좋으니까요. 연휴 끝 뒷담화 소소하게 함께 나눠보죠.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광석의 노래 듣습니다. 일어나. 씨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사흘간의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연휴 동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아주 사소한 일도 좋으니까요. 연휴 끝 뒷담화 소소하게 함께 나눠보죠.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광석의 노래 듣습니다. 일어나.

김광석의 일어나 이어드린 곡은 최재구의 일단 뛰어였습니다. 자,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휴 끝 뒷담화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날씨 이야기 삼성할부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창호해드린 햇살

3472님이 누군가 아주 그리운 일을 떠올리며 신청한 음악이었습니다. 이선희, 찬열이 함께 부른 안부 들어봤어요. 연휴에 37년 함께 살다가 4년 전 작고하신 시어머님의 길이었습니다. 백수를 누리셨지만 여전히 그리운 어머님이 생각나면 그곳에서의 안부가 궁금해서 이 곡을 듣곤 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2분 19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우

0: 캐릭터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주인공 송내관 송용진쌤이 새 책을 냈습니다. 책 이름이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0: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AI로 만든 가상인물 사진으로 돈을 버는 이 신종 부업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쿠, 이건 무슨 일이죠?
1: 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계정들 보일 때 많잖아요. 음흠. 네, 수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가상의 인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놓고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려서 팔로워를 모읍니다.
0: 예.
1: 그다음 더 선정적인 사진을 보고 싶다면 유료 구독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0: 오호.
1: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료 구독자한테는 또다시 그 해외 성인 플랫폼인 뭐 패트리온, 올리팬스 이런 데로 넘어오도록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0: 그렇군요.
1: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은 예. 더 규제 바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 한 계정 같은 경우 이번에 기사에서 취재를 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자가 411명 정도인데
0: 예.
1: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이제 유료 구독자들로 꾸려가다 보니까 월 매출 한 500 정도
0: 우와.
1: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0: 월급보다 더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1: 맞아요.
0: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막 부업으로 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심지어 온라인에는 이런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이 판매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AI로 얼굴이 막 만들다 보면 바뀌다 보니까 일관된 얼굴을 만들어야 그 사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0: 예.
1: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뭐 사진을 어떻게 동영상으로 바꾸는지 이런 거를 또 돈 주고 듣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AI 음란물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은 가능한데
0: 네.
1: 이미지 수위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기도 하고 막 해외 플랫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0: 예.
1: 그래서 원래 지난해에 AI로 생성한 음란물을 처벌하자라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AI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대중화 속도를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은 참 평범한 직장인들도 손쉽게 성상품화에 뛰어들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0: 예.
1: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참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돈 나 이렇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드립니다 하면서
0: 그걸로도 돈을 버는
1: 네.
0: 사람이 있고
1: 그럼 어떤 강의를 자꾸
0: 아이고.
1: 팔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진짜로 정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로 그렇게 벌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면서 이렇게 나는 이만큼 부자고 이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팔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사회에 미세한 악영향을 지속해서 미칠 수 있는 만큼 빠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에 맞게 새로운 윤리 문제들 고민해서 법 제정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0: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 아, 5만 원짜리 선불카드가 있으면 3만 원 써야 2만 원 환불이 된다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만 원 이하 상품권은요. 60%도 아니에요. 80% 이상 써야만 환불이 된대요. 그러면은 만 원에 8천 원 쓰면 2천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게 환불의 의미가 있느냐. 근데 너무 이제 기프티콘이나 그 카드 충전된 거 선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소비자가 불매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충전금을 다 안 쓰면 돌려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타벅스의 선불금 규모가 무려 4,275억 원이에요.
1: 야, 이거 이자가 얼마예요?
0: 여기에다가 다들 그렇게 담아두고 사실은 예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 이자만으로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중 251억 원은 보증보험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1: 예.
0: 자금 운용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자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예치해둔 그 돈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두고 있는 건지, 굴리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고요.
1: 맞네요.
0: 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이용하기 싫다는 소비자에게는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예.

0: 한자는 막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왕특대 중소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들, 스몰 이렇게 LMS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바뀌게 됩니다.
1: 뭐 이렇게 티셔츠 살 때 사이즈 네. 보는 것처럼.
0: 네. 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소비자 혼란 때문이고요. 지난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기존 명칭 그러니까 왕특대 중소 이걸로는 달걀 크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예.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7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흠. 다만 당장에 이런 모든 달걀 포장지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포장지도 바꿔야 되고 현장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간은 기존의 명칭, 새 명칭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아하. 네, 본격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거는 11월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명칭 변경은 등급 판정을 받은 달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등급 판정 받은 달걀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이라서 뭐 전체 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할 건 아니고
1: 그러네요.
0: 이제 서서히 근데 바뀌어 갈. 왜냐하면 달걀 등급제도 이제 점점 도입이 돼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때여가지고 예.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겠다라는 판정 받은 달걀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이라서 뭐 전체 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할 건 아니고
1: 그러네요.
0: 이제 서서히 근데 바뀌어 갈. 왜냐하면 달걀 등급제도 이제 점점 도입이 돼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때여가지고 예.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겠다라는 거고요. 뭐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명칭 이렇게 또 바꾸고 이러는 거 불필요한 행정 낭비다. 또 중동 전쟁 때문에 포장자재도 수급이 불안한데 포장지 교체까지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아. 지적이 있습니다.
1: 이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당장은 안 바꾸고 이제 포장지가 다 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긴 하는 건데 뭐 양쪽 다 일리가 있고요. 누리꾼들은 자꾸 바꿔대는 게 더 헷갈린다. 왜 영어를 쓰냐라는 말이 있고요. 반대로 영어여도 왕란, 특란 이거보다는 네. X라지, 라지가 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쉽다. 특란이라고 해서 샀다가 메추리알인 줄 알았다. 예,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1: 네, 많은 분이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편에 찬성한 분도 많다고 하니까요. 잘 안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존의 포장

리베란테의 노래 나라 듣고 왔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9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이한철의 청오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지성자의 가야금 연주,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자진 육자백이 듣고 왔습니다. 자, 창우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들려드리는 대목을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아이고 아버지 홍양대 그걸 네가 저를 주워줄까 당경장사 사인들께 조금 몸이 팔려

0: 가려진 단어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1: 아이고, 아버지. 홍양대 그걸 네가 저를 주워낼까? 당경장사 사인들께 조금 몸이 팔려. 오라리 행선 날이 오니 저를 망중 보소서. 어느 때나 배우리까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무엇이었죠? 어?
0: 잘 들으셨죠? 성창순 명창이 부른 심청가의 한 대목이에요. 바로 문제 드려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절에 시주할 공양미를 받는데 과연 몇 석을 받았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100석, 2번 300석, 3번
1: 조금 몸이 팔려. 오라리 행선 날이 오니 저를 망중 보소서. 어느 때나 배우리까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무엇이었죠? 어?
2: 자,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하고 부처님께 시조할 공양미를 받는데요. 과연 몇 석을 받았을까요? 우와,

5만석입니다. 심청이 하면 공양미 몇 석 따라다니는 숫자잖아요. 정답 쉽게 맞춰주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야기의 노래와 연주로 피어날 아이 함께 듣습니다.

쉬운 문제 드렸습니다. 보기 4개 1번 백석, 2번 삼백석, 3번 이천석, 4번 오만석까지 보기 드렸습니다. 오만석에서 빵 터졌다는 반응도 꽤 많이 눈에 띄고요. 5126님 정답 삼백석 2번입니다. 요즘 심청가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진짜 멋집니다. 언젠가 한번 배우고 싶어요.

성창순의 소리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시원하게 국악의 길을 뚫어내는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시원함을 선사해 주실지 김유석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0: 이게 음악적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음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1: 음악의 요소는 동반하고 있는데 말이죠.
0: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예. 현대적인 의미의 이런 감상 음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예, 그러나 음악적인 건 맞는. 예. 요런 정도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호. 그래서 음악적인 거를 우린 보통 감상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예.
0: 그래서

0: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불경에서.
1: 네네.
0: 사바 뭐죠?
1: 사바하.
0: 사바하.
1: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0: 별게 다 궁금합니다, 저는. 네.
1: 예, 뭐 이렇게 성취되기를 바란다, 원만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뭐 우리 왜그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수리수리 사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0: 예.
1: 그게 주문처럼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냥 신비로운 소리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0: 예.
1: 그런 주문처럼

0: 불교 방송 같은 국악 방송 창호이드는 햇살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이 기가 막혀 코너를 통해서 불교 음악에 대한 이야기 김유석 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 진짜 메나리 소리 느낌이 나네요.
1: 들리셨어요?
0: 네.

0: 무상주시 방승 나무상주시 방보 나무관생 뭐 이렇게
1: 딱딱딱딱딱딱딱 목탁 소리도 나고
0: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메나리
1: 그러네요.
0: 구성이 되어 있어요.

0: 있고요.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범패인데요.
1: 범패.
0: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불도 그렇고 범패도 그렇고 불교 방송이 아닌 국악 방송에서 틀려다 보니까
1: 예.
0: 뭐 이렇게 좀 종교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그저께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패 자체가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
1: 오.
0: 소중한 문화유산 중에 일부입니다. 예,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그 유산, 음악유산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1: 네.
0: 한번 이런 코너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1: 그럼요.
0: 깨달으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범패, 불교 음악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의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로 속하기도 하는군요. 국가 무형유산입니다.
0: 네. 세부 장르가 조금
1: 예.
0: 다르다입니다. 보통 이 절에서 하는 제, 뭐 불공이라고도 하고요.
1: 예.
0: 이런 그 행사인데요. 그때 불교 의식에서 부르는 것을 바로

0: 그 헛소리 중에 하나를 조금만 또 시범 보여드리면.
1: 이야, 이것도 돼요? 아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0: 네,
1: 와.
0: 이 앞부분에 복청계라는 게 있어요.
1: 복청계.
0: 네, 엎드릴 복, 청할 청, 우리 그 개성하는 그런 계입니다.

0: 이 앞부분에 복청계라는 게 있어요.
1: 복청계.
0: 네, 엎드릴 복, 청할 청, 우리 그 개송하는 그런 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청하는 개송 이런 노래인데요.
1: 예.
0: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복청 다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연불악은 또 다르죠.
1: 분위기가. 그렇네요. 네. 네. 더 음이 느껴지는데요.
0: 뭔가 이렇게 좀 훨씬 꾸밈이 많. 이에 이렇게 또 세 번을 또 지어요.
1: 예.
0: 네. 근데 이게
1: 오, 신기하다.
0: 네. 그 어떤 의식 때마다
1: 예.
0: 시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1: 그렇네요. 와, 특별합니다.
0: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복청계가 이어지고 나서는 우리 천수바라로 넘어가는데요.
1: 천수바라.
0: 네. 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천수 봐라 요자 봐라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하사탕님, 사찰하면 사찰 음식이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등산 갔다가 우연히 사찰에서 밥 주셔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이 내는 그 향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를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 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 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장면보다